다짐했었던 그 말들이 결국은 내 입에서 튀어나오곤 하죠. 나쁜 것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물려받아요. 위기 때 침착한 태도, 어려운 사람 그냥 못 지나치는 마음, 밥상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리는 습관, 이런 것들도 다 부모님한테서 오지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다 섞여 들어와 있고, 그중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지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태도들이 다음 세대의 눈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니까 말이죠. 자,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물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남기는 것들이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됩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

Singspiration의 시편 19편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어우, 그걸 생각하면, 예,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는지, 그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내 거울에 그 아이를 통해서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물려주는 이것이 우리 아이의 내 자녀의 그 믿음의 뿌리 그리고 삶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거룩하게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전송을 해드릴 텐데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잠시 후에 퀴즈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가셔서 오늘의 말씀 퀴즈, 오말 퀴,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출석 체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노인팅의 찬양에 이어서 다마리스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국 찬양을 또 곧잘 띄워드리는 글로벌 방송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어요. 자, 출석 체크 중입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받아가세요. 예, 빨리 받아가셔서 말씀, 한 구절의 말씀 매일 아침 우리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 스마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이거를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가 예, 각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데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예. 아, 그런 분들은 뭐 잘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 다른 데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나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뿜뿜 라디오에 뿜뿜 두 글자를 보내시면 우리가 함께 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묵상할 한 구절, 두 구절은 안 해. 예. 디디 두 절은 안 합니다. 딱 한 구절만 예, 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가셔서 곱씹으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얼마나 잘 곱씹으셨나 예, 확인하는 오프닝 퀴즈,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나와요. 흑나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자, 과연 무엇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섯 글자입니다. 여섯 글자. 예, 여섯 글자. 정확하게 여섯 글자죠. 요거 뭐 말하듯이 했어. 말하듯이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손가락 지날 뻔했어요, 진짜.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Let's get it.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주나목의 찬양 함께하고 왔어요. 자,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오늘 말씀 퀴즈, QUIZ 퀴즈 함께 만나봤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여기에 들어갈 여섯 글자. 오늘 뭐 힌트도 안 드렸습니다. 예, 힌트도 안 드리고 힌트를 뭐 어떻게 내야 될지 몰랐었던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어렵긴 하더라. 예.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또 어떻게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8월 12일 수요일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은 얼른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어요.

0: 나도 여름 잘 알고 있어. 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새 스피드 동방송 소모.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역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자, 8월 10일 수요일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참여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불시에 갑자기 콕 뜨는 나갈 수 있어. 저 왜요? 그냥요. 이런 것들, 예, 뿜뿜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선물을 드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행운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코너스키 코너 사근 코너 코너스키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너스가 연수 is my life.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세이의 연주에 많은 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분 정도 추가가 되고 있는데 온 열방 가운데 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좀 그 하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없는 말을 하니까 잘 안 나오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찬양을 연주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연주해 드리는 그 곡을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는 뭘로 할 거냐면요. 이제는 너무나

또 많은 분들께서 예,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예, 멜로디언인데 그냥 멜로디언이라고 하면 섭섭해요. 삼색 멜로디언으로 예, 여러분들께 함께 다가갑니다. 예, 여러분들께로 다가갑니다.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그 연주 Is My Life 할 때 그 여름 수련회 기간이라고 예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었던 뜨거웠었던 그 찬양 우리를 들끓게 했었던 예 그 찬양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수련회 찬양이지? 힌트 드리는 거예요. 힌트 드리는 거 예 어떤 찬양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음 한번 잡아볼게요. 이 몸풀기부터 몸은 항상 젓가락으로 가야 돼. 여기까지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하지 마세요. 네. 나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의 찬양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조정 좀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여기까지. 아우야. 깔끔하다, 깔끔해. 에이, 오늘 완전히 담백한 그런 연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담문하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막 벌써 난리가 났네. 벌써 막 들썩들썩거린다고 하지, 그냥. 예. 그냥 막, 들썩들썩거린다고. 예, 난리가 나신 분들이 하나, 둘, 두 분 정도. 예,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과연 수련회에 의해서 굉장히 뜨겁게 우리가 불렀었던 이 찬양의 제목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거 거의 뭐 소방서 불러야 돼. 예, 119 좀 준비해야 됩니다. 네, 힌트. 예, 그냥 막 이거 아 이게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이 아주 고생하시겠는데. 예,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온 세상

네, 신정 사모하는 금란 라이브 워십에서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연수 is my life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 정말로 바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힌트로 드렸었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첫 파이어! 예, 처치 온 파이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정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멜로디였다라는 예, 말씀들을 예, 잘 안 남겨주고 계신데 예, 자체 평가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멜로디의 어떤 거 중점적으로 예, 여러분께 들려드렸다. 그런 한 폭의 어떤 그 컴퓨터 같은 연주였다. 예,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게. 한 폭의 컴퓨터가 맞나요? 예.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hurch on Fire 찬양 함께 만나보고 들어가겠습니다. One Way Singers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자,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얼른 샵 0981번으로 남기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기시고요. 잠시 후에 10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출이집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타이트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하셨는데 모세는 어림도 없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제국에서 이끌어낼 것이야. 거기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 폐물까지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수로 세계 최대로 강력한 이집트 제국에서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자기 백성에게 말할 때 그 백성들이 조롱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대로 가라고 했으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꾸할 것이 아니라 군말 없이 가야 하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믿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면은 저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았지만은 무엇보다도 모세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 자기 자신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을 아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 말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연구소의 설립자 마릴리 애덤스는 질문의 기술에서 질문을 심판자의 질문과 학습자의 질문으로 나눕니다.

0: 하나님은 심판자로 모세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너를 보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학습자로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은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에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나요? 모세는 늙었어요. 또한 모세는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는 늙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했지요. 또 모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거나 양들을 인도하려면은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지팡이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지요? 이를 믿으십니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하나님은 별로 쓸모가 없이 보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0: 잉크웨이 유치였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 서울만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통념과 자본만 쫓는 이기심이 지방 소멸이라는 공멸을 가져온 이때 정치의 변화를 넘어 기업의 상생 투자와 지역 존중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이 고루 발전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교육부가 전국 107개 단체의 젠더 혁신 정책 학술지 평가 기준 철회 촉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특정 정책의 강요를 멈추게 하시고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중단되게 하사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소서. 해외 마약 유입과 마약류 사법 급증, 5년간 49가지 종에 달하는 신종 마약 확산으로부터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원천 봉쇄하게 하소서. 마약과 함께 도박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게 하소서.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가슴 아픈 현실을 고쳐 주옵소서.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고독과 빈곤에 방치되지 않도록 온정 어린 안전

건망을 구축하여 소외된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 육해공 50만 장병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군 보급화가 가속화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기관이 인생의 정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군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돌봄으로 장병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함께 기다리고 있죠. FM 98.1MHz 전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쓱 다가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한 걸음만 다가와요. 디제이가 열 걸음 다가갈게. 예, 하나만 다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그냥 예, 다가와만 봐. 아주 그냥 예, 얼마나 다가가나 한번 보시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자 계속해서.

문법 두 글자 안 남기시는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팀 더 워십의 촬영 함께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

0: 굉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2026 나라사랑축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양일에 걸쳐서 각각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음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그 웅장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의 그 멋진 무대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참여는 못하시지만, 직접 참석은 못하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의 열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7시 30분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메들리 함께 만나보시죠.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코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상황을 통해서 상황극을 통해서 총 4개의 보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예 상황극을 잘 들으시고 나는 요거를 고르겠다. 마음 편안하게 그냥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쓱 골라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딥하게 들어오지 마세요. 당황스러우니까 쓰겠어. 자, 오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샵0981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신 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극 만나보시죠.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져. 세상에, 우산 안 들고 왔는데. 변덕스러운 8월의 날씨. 해가 쨍쨍하더니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무섭게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갑작스러운 비에 쫄딱 젖고 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우산 꽂이를 보니 딱 네 종류의 우산이 하나씩 남아있네요. 지갑을 꺼내든 여러분의 손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우산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대형 우산, 튼튼한 골프 우산. 2번 앞을 보고 다녀야지 투명 비닐 우산. 3번 3단 자동 우산. 4번 무슨 말이야, 우산 쓰면 거추장스러워, 나는 비옷을 입을 거야. 4번 우비.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그 제품은 무엇일지. 1번 튼튼한 골프 우산, 2번 투명한 비닐 우산, 3번 3단 자동 우산, 4번 우비입니다. 정답 담으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죠.

네, 맞아 심리 테스트 오늘 함께 달려가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앞에서 여러분이 지켜줄 생존 아이템 어떤 우산을 고르시겠습니까? 라는 상황극이었어요. 1번 튼튼한 대형 골프 우산, 2번 투명한 비닐 우산, 3번 언제나 준비 완료 3단 자동 우산, 4번 우산 쓰면 거추장스럽지 우비였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고르셨을까요? 자, 오늘의 이 심리 테스트, 오늘 고른 이 우산이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무기를 꺼내드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다양한 그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형 골프우산 고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거 골랐어요. 예, 저도 골프우산을 골랐습니다. 예, 피 맞기 싫어. 자, 대형 골프우산 고르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크고 넓은 우산을 고른 당신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비를 피하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동료가 비에 젖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네요. 위기의 상황일수록 주변을 먼저 챙기는 따스한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주변을 챙기는 넉넉한 품을 가진 당신. 때로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펼친 그 사랑의 우산 덕분에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삶에 크고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아야, 따스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죠? 자, 우리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와 또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응원과 격려의 박수. 예. 하나님께서 친히 또 크고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시기. 예, 되어 주시니 이미 되어 주시니까. 예,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2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투명한 비닐 우산을 고르신 분들.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하면 아무래도 그 이 투명 비닐 우산이 그 딱 생각이 나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딱 들 수 있는 그거를 고르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는 투명 우산을 택한 당신.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인생이 곤두박질 치거나 위기가 닥쳐도 눈을 감아버리기보다는 상황을 투명하게 직시하는 사람이군요. 비가 언제 그칠지 하늘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다음 스텝을 계산하는 현실 감각과 지혜가 뛰어납니다. 위기 속에서도 시야를 넓게 가지는 지혜로운 분,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분별할 때 구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맑은 계획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리한 영적 통찰력이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야, 투명한 우산 하나 골랐다가 아주 그냥 지혜로운 사람,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됐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비닐 우산은 많이 고르셨는데요. 축하드리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조금, 예, 조금 우리 생각보다 조금 과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예, 재미로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소개해드립니다. 3번. 3번. 3단 자동우산. 아, 3단 자동우산. 요것도 뭐 많이 고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3단 자동우산. 자, 소개해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프레임을 가진 3단 우산을 택한 당신. 평소에도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몰라 철저하게 대비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자기관리의 끝판왕입니다. 비바람에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 강인한 멘탈과 뚝심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도 끄떡없는 강력한 영적 힘을 기르고 계신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키워온 그 영적인 맷집이 거센 비바람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당신의 그 단단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3단 자동 우산. 강력하네. 예. 어떻게 지금 맞아 하고 있어요? 맞아 하고 있습니까? 네. 예.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 우비. 예, 비옷을 고른 당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산 대신 두 손이 자유로운 우비를 택한 당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5살 꼬맹이를 번쩍 안아들거나 당장 처리해야 할 짐이 많아서 환경을 탓할 시간조차 없는 행동파입니다. 비를 피하며 숨기보다는 비를 맞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뚫고 지나가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셨네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정면 돌파하는 멋진 믿음의 용사. 때로는 비에 옷이 젖고 몸이 고될지라도 두 손을 활짝 펴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거침없는 돌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좋다. 아, 오늘 뭐 1, 2, 3, 4번 다 좋다. 아, 약간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심리 테스트가

8월 1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최선미입니다. 며칠 전 입추를 지나고 나니 정말 절기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아직은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히 가을이라고 부르기에 이르지만요. 2주 전 40도를 육박하는 폭염후라 그런지 정말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일상의 삶이 매일 힘들게 느껴지지만 아주 큰 문제와 큰 고난이 닥칠 때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큰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감사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고통스러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지나갔듯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소망의 기도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샵 0981, 우물정 0981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요. 또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는 분은요.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 소개하지

0: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마산 세관교회 김일용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좀 저희가 꺾여서 선선하시니 어떠세요?
1: 너무 좋습니다. 너무
0: 예,
1: 좋습니다.
0: 예, 너무 좋죠. 여름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믿음 잃지 아니하고 네.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기도 목사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이 환경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하늘을 봐 찬양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익명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부와 이모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직 필기시험에 좋은 결과를 주시며

0: 경기란 가운데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함께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 섬기는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이모부가 또한 우리 이모가 잘 섬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준비하는 아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아멘.
0: 지방직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여서 주님.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준비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탁월한 답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동안 공부하고 내용을 해서 익힌 모든 부분들을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떨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속에서 답변을 잘하여서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헌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필기시험 합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면접도 꼭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116번님, 남동생이 재혼한 아내로 인하여 우울증까지 오고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동생을 속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으며 영과 육이 완전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0: 사랑하는 남동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속에서 조속히 회복되어져서 멋지게 쌤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116님께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이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내와 함께 건강한 가정, 멋진 가정,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동생이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의 남동생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남동생이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전에 밝았던 사랑하는 나의 남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건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힘써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뿐만 아니라 다시금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멋진 남동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남동생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깊은 우울증의 그 터널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601번님, 둘째 딸이 자꾸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귀한 존재됨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민할 사춘기인지 아이 딸이 또 나이를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많이 불평 불만하고 왜 태어나겠냐고. 근데 또 크니까 20살 넓고 그러니까 또 감사해 하더라고요. 철이 드니.
0: 지나가는 과정이.
1: 네.

0: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인류 공일인 가정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주셨습니다. 은약의 자녀를 1601님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직면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 은약의 자손인 이 사랑하는 둘째 딸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지켜볼 때에 어떻게 위로해야 되며 어떻게 건면해야 되며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둘째 딸에게 하나님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둘째 딸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가정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이 둘째 딸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둘째 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환경들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둘째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고쳐지고 나음을 입어서 이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둘째 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검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해주고 안아주고 너는 소중해 자꾸 이렇게 해 하면 아이가 아마 좀 조금 조금씩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7110번님, 입양 업무 담당자입니다. 한 아동이 33주 1.7kg으로 출생했고 짧은 장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아 장루를 달고 있습니다. 8월 18일이면 102일이니 되는데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 특수 영양제에 의지하며 섭취량이 늘지 않는 상황이니 소화력이 좋아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위해 대장을 늘려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이 예쁜 아이가 좋은 보호자를 만나 온전히 완치되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친엄마가 아닌데 이렇게 입양 업무 담당하시는 우리 귀한 분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회복되는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올려주셨네요. 네.
0: 귀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양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1: 네.
0: 이렇게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들 속에서 한 아동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장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어린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여서 특수 영양제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건강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통해 이 대장을 늘려가는 가정들 순조롭게 수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회복되어져서 이 사랑하는 아이, 이 예쁜 아이가 좋은 보호자를 만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어린 영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보호자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삶을

0: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이 입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7110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쁜 천사분이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또 선물로 또 그 가정의 기쁨으로 잘 데려가서 건강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3830번님. 저희 교회에 존경받는 박장로님이 계신데 어릴 때부터 위가 약해 마음껏 드시지도 못하고 드시면 속이 힘들며 심하면 역류까지 하여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네요.
0: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우리 박장로님께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우리 박장로님이 계시는데
1: 아버지.
0: 3830님이 알고 계시는 박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어릴 때부터 위가 약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마음껏 드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음식을 먹고 나며 속이 힘들고 또한 역류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장로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박장로님을 만나주시고 우리 박장로님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는 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침받고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박장로님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1: 네.
0: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네.
0: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며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소한 부분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 아버지.
0: 우리 장로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장로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아멘.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익명이십니다.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시며 경영해온 저희 회사가 여러 어려운 일들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인데 연세가 있으신 두 분을 이어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저의 지혜와 능력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신 두 분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앞길을 서운하게 인도해 주시며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네요.
1: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0: 아,
1: 이 기도 제목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일구어온 이 기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이어받아야 할 그러한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 동안 마땅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혜가 탁월하고 능력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일구어온 이 일터를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0: 아멘.
1: 하나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여건들 하나님 돌아보시며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일터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이 일들을 지켜온 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직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희생정신을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함께 일구어온 이 일터입니다. 하나님, 이 일터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이 일터가 직면한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모든 여건의 환경들의 문제가 제거되어져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힘있게 이 일터를 세워가며 또한 믿음의 후기자가 나타나서 이 일터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 장로님과 은사님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로 책임을 지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기도하시며 세운 회사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6154번님, 올해 1월쯤 위암 3기로 극동방송에 기도를 요청드렸던 조카 박진영이 지금은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온 가족이 고모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온 가족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회복, 너무 감사하네요. 네,
1: 감사합니다. 네, 회복되셨다고 하니까 네, 감사하고요. 네. 또 모든 가정들 잘 감당하셔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6.15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조카 박진영. 하나님 위암으로 인하여서 위암 3기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도 했고 함께 치료도 받고 있는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많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 신앙이 개성되어지고 이 믿음이 개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카 박진영 놀랍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조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온 가족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멋진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조카 박 진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은 이 은혜를 쏟아내고 흘러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조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368번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딸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뱃속에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딸은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엄마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가운데 암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아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주님. 7368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0: 아버지.
1: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의 따님이 하나님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친구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약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태중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소식을 직면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무너져가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낙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주시고 치료하고 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출산도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방암 초기 진단에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사랑하는 딸이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을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출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잘 감당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엄마와 아이가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건강하게 암도 치료받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7123번님 친정아버지는 기력이 쇠해 응급실에 갔다가 얼마 전 퇴원하셨습니다. 인지력도 좀 떨어지신 듯 합니다. 남은 여생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도 아빠 일로 많이 놀라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프시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네, 따님이 또 이렇게 귀한 친정아버지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 올리셨네요.

0: 모든 시니어 세대가 이런 걱정, 관심,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의 떡을 지켜볼 때 아픔도 있고요.
1: 네.
0: 하나님 아버지, 네.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가 기력이 약해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퇴원한 상태이지만 옆에서 이렇게 자녀로서 지켜볼 때 인지력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이 일들로 통하여서 친정 엄마가 많이 놀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 부모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노후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신 연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부모님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7123님의 사랑하는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5765번님. 샬롬. 저희 아버지께서 월요일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 부위만 손상된 것이 아니라 뇌 전체에 미세한 혈전이 생겨 뇌 전반에 뇌졸중 병변이 있고 특히 눈과 관련된 후두부 쪽의 손상이 심각해 현재 시력이 거의 소실되어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드신 상태입니다. 또한 피검사 결과 심장과 신장에도 문제가 발견되어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어머니, 동생이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켜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0: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5765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버지.
0: 사랑하는 아버지가 뇌졸중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뇌졸중 병변 증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부위가 손상이 일어나서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네.
0: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네.
0: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진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네.
0: 수고하고 예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서 건강한 가정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아프신 분들 많이 기도 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중보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마산 세강교회 김일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제작의 김형준 PD님, 저는 최선미 순복음교회 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건강, 자녀, 물질, 가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나와 우리 가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나의 문제로 기도가 끝날 때가 많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너무 좁지는 않은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엘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환난과 숙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전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나 떨어진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이 문제와 그의 삶은 큰 영향을 서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픔을 보아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 나라의 어려움을 보아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볼 때가 있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고 염려가 커집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성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낙심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신부터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부터 하나님의 언약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를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회개가 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정이 문제라고 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하고, 세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0: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너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든 부흥은 언제나 나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한 사람이 가슴을 치자 교회가 울기 시작했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나란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며 이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서재나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이른바 북캉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영적 안식을 권하는 신앙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는 신간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해피엔딩에서 속도만을 강조하는 일상을 멈추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삶의 시련을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재정의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생각의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희준 아신대학교 교수는 다시 믿음을 묻다를 통해 18세기 조너선 에드워즈의 신학을 오늘의 눈높이로 재해석하며 우울증과 구원의 확신 같은 현실적 고민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전 교수는 정서적 질병과 영적 태도를 구분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복음주의 거장 에이든 토저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개정판은 내면의 자아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마주치게 만들며 영적 성장의 장애물을 지적합니다. 토저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으로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룩한 열망을 다시 불태울 것을 촉구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대담집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은 안식일의 의미와 돈, 이웃사랑 등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며 성경이 오늘날 제국주의적 소비문화에 맞서는 대안 언어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루그만은 생의 끝자락에서 세속의 셈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번 여름 신앙서적들이 크리스천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질문을 거쳐 세상 속 삶의 결단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제111회 총회를 앞둔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어제 서울 강서구 바름교회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총회장 후보인 김종희 동남교회 목사는 교단 정체성 확립과 연금 고갈 대책, 목회자 수급 등을 주요 안건으로 꼽으며 지속가능한 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목사부총회장 후보인 장효수 목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검소한 교회 사명과 목회자 재교육을 제시했고 배현성 목사는 공명선거 정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단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장로부총회장 후보인 황진 장로 역시 교단

0: 회복과 쇄신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1회 총회는 다음 달 9월 15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회하며 임원선거는 총회 첫째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내 6개 주요 신학대학과 교육전문단체가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에 필요한 전문교사를 키워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비전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서 고신대, 서울신학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6개 신학대학과 대안교육사 양성과정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 15과목, 30학점 커리큘럼으로 신설되는 대안교육사는 기존 기독교 교육 전공과목을 대안학교 상황에 맞춰 제공하고 현장 실습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교육비전과 협력하는 20여 곳의 대안학교는 수료자에게 교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하반기 준비를 거쳐 오는 2027년 3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독대학인회의 창립 50주년 전국 학사 수양회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에서 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50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100년을 향한 세 가지 운동을 담은 비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독대학인회는 캠퍼스 복음운동과 공동체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세윤 박사는 청년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살리기 운동을 당부했습니다. 정사철 대표는 기독대학인회가 1만 명의 학사와 함께하는 말씀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세대별 계주를 100년 이상 이어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뜨거운 날이 나타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0: 현수야, 일어났나? 아이고, 니 또 밤새기가. 니 공부도 좀 정도껏 해라.
1: 네, 알아서 할게요.
0: 아이고, 니 밥은 밥은.
1: 아유, 네? 입맛 없어요.
0: 아이고, 니 그러다 몸 상한다. 응? 잠도 제때 자고 제때 먹고 해야지. 아이고야.
1: 어, 기태기가.
2: 아, 박현수,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1: 뭐, 그렇지. 니는 회사 잘 다니고 있나?
2: 아이고, 뭐 돈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까 때가 되니 가장도 달아주네. 아 참, 내 이번에 뭐 한 100평 이사 가는데 뭐 범국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온나?
1: 이 벌써 집을 산 기가?
2: 뭐 다 대출이지 뭐 내 돈이겠나. 암튼 꼭 놀러 온나. 끊는데.
1: 나는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기태기는 벌써 집까지 샀나? 하나님, 기태기는 믿음도 없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제일 잘 나갑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뭐 제 인생은 뭐 고장난 겁니까?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0: 현수야, 이거라도 먹고 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직 바람이 찬데 창문 열어놓고 니 뭐하노? 춥다, 춥다, 응?
1: 엄마, 저 나무 좀 보세요.
0: 응?
1: 잎사귀 하나 없이 삐쩍 마른 게 딱 내 모습 같다.
0: 아이고, 현수야, 니 갑자기 그게 뭔 말이고?
1: 삐쩍 말라서 볼품도 없고 살아있어도 꼭 죽은 것 같아요.
0: 아이고야,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현수야, 니 그거 아나? 겨울 나무는 지금 제일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인 거다.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 현수야, 니한테도 곧 봄이 올 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고 기도한다. 알제?
1: 겨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가장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그래, 맞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내가 노력하는 이 시간이 낭비는 아니지. 그래, 입맛이 없어도 밥 먹고 힘내보자. 아자, 아자.
3: 현수 씨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만은 바뀐 게 분명합니다.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4: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5: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4: 기적이 일어납니다.
5: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인생의 첫 단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우주 작전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큐리 플랜이라고 하는 플랜인데 유인 우주선이 지구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시 그대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고든 쿠퍼라는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유인 우주 비행을 하고 지구를 돌고 이제 귀환하면 안전하게 끝나는 계획이었어요. 페이스 세븐이라고 하는 귀환 작전을 이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그 몇 바퀴 도는 것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한 22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22바퀴 우리가 우주

에서 비행을 했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우주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주가 비행기도 많이 복잡하지만 이제 우주에 갔다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측정해주고 온도를 측정해주고 비행기의 상태, 우주선의 상태를 측정해줘야 되는 모든 자동 유도 장치나 전기 계통의 기계들이 전부 다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뭐 한 19바퀴, 18바퀴 돌 때부터 뭔가 이상음이 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착륙을 해야 되는데 우주선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금 지평선하고 그 지금 이 지면하고 우주선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또 대기권에 보통 뭔가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알잖아요. 각도가 잘못되면 타서 없어지거나 튕겨나가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각도를 다 측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기계가 다 셧다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살아 돌아왔으니까 예화를 들었겠죠. 이 탈출하는 이제 구조선에서 구조하는 장면이 이제 아까 사진이 있는데 이제 무사히 착륙을 해서 그 우주선에서 이 비행사를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텐데 오직 눈과 손만 가지고 기계를 잘 몰아서 착륙을 무사히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운전 조정하는 조정석에서 창을 바라보면 이 창의 가운데 지점과 지평선이 수직을 이루도록 지평선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그 각도를 지켜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만 킬로 상공에서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창만 바라보면서 수평만 맞추면서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 하나의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잖아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인데 딱 하나 그 조그마한 창밖에 비치는 중간에 걸쳐져 있는 지평선 그 기준 하나를 지켰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준이 전체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좋은 예화가 될 것입니다. 이 각도가 어긋나 버리면은요, 아무리 능숙한 베테랑 조종사로 할지라도 고장 그 착륙을 할 수 없겠죠. 심지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우주선의 기계가 정상으로 작동할지라도 우주 조종사가 밖을 바라보면서 지평선의 각도를 맞춰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각도를 틀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계가 정상이었다 할지라도 안전한 착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첫 단추, 지평선 창밖에 걸쳐지는 지평선이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이 첫 단추,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런 첫 단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삶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배가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의 모습, 그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조금 긴데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시작부터 이렇게 합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문이 어때지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6절의 처음 시작은요,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쫙 보시면은 그냥 예배를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즉 공경과 두려움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그 내용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되는 진설병과 같은 떡들이 있는데 이 떡이 더러웠다라는 거죠. 8절에 보시면은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묵상해 보시면 아 이게 종교 지도자만의 문제가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 오지 않죠. 그럼 제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이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줘야 될 제사장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는요.

0: 서로가 서로의 죄를 눈감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이 진실한지를 살피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씀 보시면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하면서 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멸시라는 단어는요, 부정한다,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거나 우리는 앞으로 우상을 섬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주일 안 빠지면 됐지. 헌금 드리면 됐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취급한 것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성을 가지고 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예 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아무리 웅장한 순서와 아무리 잘 준비되는 순서들을 잘 완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제사와 예배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좀 잘 와닿을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칠순이 대신 우리 부모님 칠순 잔치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나 아버지 너무 존경합니다.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일상을요, 어제 먹은 밥과 어제 끓인 국을 전자레인지 데워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차려드렸잖아요. 데워드렸잖아요. 배부르게 드실 수 있잖아요. 할 거 다 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생일 잔치는 했어요. 부모님의 생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밥상을 비우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데운 음식을 드려, 따뜻한 음식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얘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지금 이 제사가 말라기서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가를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한 7만 개에서 9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도 않잖아요. 최소한 평균치로 어떤 교회는 8번 드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는 한 번 드린다고 해도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만 드린다고 할 때 오늘만 예배가 20만 번 이상이 드려집니다. 그럼 20만 번 넘는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질지, 20만 번의 영광이 될지, 20만 번의 멸시와 조롱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제사가 무너졌을까를 조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여 보라.
0: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말씀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니, 사실 재미있다고 말했었는데 아픕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묘한 모습이 나타나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하는 모습,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긍휼을 간청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도 있고 절실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들, 그리고 제사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어보라 말하는 거 보면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스라엘이요, 이 9절과 다르게 13절에 보면은요,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게 하나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제사

0: 기사를 들을 때는 그 앞에 서서 이게 번거로운가 안 번거로운가를 따지면서 번거로우니까 비웃고 코웃음 치며 다 넘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죠. 보통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한다고 할 때 양을 쳐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양들을 제물로 가질 때 십일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지팡이를 딱 들고 있다가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번째 딱 지나가는 걸 딱 끊어서 그걸 가져갑니다. 이게 아무리 최상품이든 뭐든 그걸 가져가죠. 그리고 아마 그게 흠이 있으면 율법에서 흠이 있는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들고 갑니다. 번거롭죠. 불편하죠. 매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고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번거로워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차가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간절한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은 번거롭고 회피하고 싶은 거죠. 이 이중성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형식적인 예배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중성을 굉장히 똑같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1: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0: 아멘. 저기서도 이중성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여 주여 합니까? 간절할 때, 주님께 뭔가를 얻고 싶을 때, 받고 싶을 때 주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럴 때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삶을 통해 주님께 순종해야 될 때는 안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이 진짜 주여 주여를 진실되게 부르는 자.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헛된 예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의 뿌리엔 여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존귀함을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가가 아니라 내게 익숙한가? 내게 유익한가? 내게 만족이 되는가? 내게 부담되지 않고 편한가? 내가 만족하고 이해가 되는가?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 질문이 예배의 기준이 되는 순간요. 예배는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저도 사실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 같은 거 할 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찬양 같은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앞서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찬양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을 딱 시작할 때 찬양이 내가 모르는 찬양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여러분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를 위한 찬양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저 가사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될까? 어떤 영광이 될까? 묵상해 보셨나요? 내가 모르는 찬양 안에 쟤 또 저러네. 팔짱 끼고 주저앉아서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12시, 11시 땅 시작하면 와야 되겠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았을 때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심이 무너져버린 예배,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중심이 무너져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1: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0: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에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찾으실까요? 재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탁월한 사람, 경험이 많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넓고 깊어서 모든 상황들을 잘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0: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앞선 사사의 마지막 시대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잖아요. 다 붕괴되어 버려가지고 영적으로 나라적으로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바로 세웠나요? 경제정책을 세웠나요? 군대를 정비했나요?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 등장해서 사무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제단을 새로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살렸어요. 그 제사를 살렸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일어났을 때 그토록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국경을 비우고 미스바로 다 모이니까 이때야말로 기회다라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붕괴되고 흔들릴 때 교회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장애물을 맞이할 때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그것을 바로 세우고 바로 달려가려고 고민할 때 언제나 그 중심의 첫 번째 단추는요 예배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중심에 바로 서인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반응할 때 예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본문의 말씀은 예배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요 내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배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고요.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면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하여간 자기 마음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신을 안 믿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배 안 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를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죠. 내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말은 곧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배의 행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스스로 밝혔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또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이 주어졌는데 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두 가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실패했던 바로 그것, 예배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합니다. 재밌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11절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인데 11절에 비전과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제사 받는 거를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민족들 사이에서 세울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무너진 예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들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바로 세워갈 것인 것을 가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0: 아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라기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른 제사를 드린다라는 모형으로 표현이 되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태도는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뭐라고 전개가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의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말라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 로마서 말씀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요. 단지 이것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뭐 당연히 주일은 당연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첫 단추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당연히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만나는 그와 허락되는 그 시간들을 하나라도 허투루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다른 어떤 것을 회복시키려 해도 순간의 효과만 있을 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중심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의 가장 중심,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도 필요하죠. 말라기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그 헌신 결단, 예배지만은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거든요. 1장에서는 예배로, 2장에서는 11조로, 3장에서는 주님 드리는 제물과 감사의 태도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예배 순서의 한 순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십일조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기에 드리는가. 내가 가진 소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인 것을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가. 사실 예배, 헌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첫 단추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끼우십시오.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추를 끼울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관성과 본성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유대인이 들어야만 했다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3절 다시 보시면은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번거로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충 형식적으로 좋은 재물보다 훔친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부담스럽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예배의 형식은 드려지고 있으나 예배의 본질은 점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번거로워서 제사를 대충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한 글자를 더 해야 돼요. 또라는 글자입니다. 이들이 또 이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포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된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의 조상이 이전에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제사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박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셔서 이방민족의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는 일을 겪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레스가 정치적 위기도 없는데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출애굽한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만큼 이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떤 나라가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통치체제나 문화를 갖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었던 그 신을 다시 살려내고 너희가 살았던 방비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재정을 대주면서 해줍니까? 그걸 다 누렸거든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나안에 다시 들어간 은혜를 또 한번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삐딱한 영적 관성이에요. 성경은요, 항상 이 영적 무뎌짐과 관성에 대해

0: 에서 강하게 경고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신 후에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어있지 않거든요. 바울도 얘기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속히 그 복음을 떠나느냐.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근신하고 깨워서 너희가 엉뚱한 곳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반드시 관성에 삼켜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하늘로부터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환상까지 봤던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관성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 예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순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지키고 있지만 그 예배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그 예배의 주인인가? 이거 우리가 늘 묻고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말씀에서 시작할 때 드렸던 것처럼 고든 쿠퍼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가에 보여지는, 창문에 비춰지는 그 지평선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사활을 걸고 지키니 인생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고민들,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들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첫 단추부터 다시 모든 것들을 정렬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헛된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걸음을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주인공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전한 예배로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령입니다. 저는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편지 쓰시나요? 편지 보내신 게 언제쯤이십니까? 기억나세요? 저는 요즘도 가끔 편지를 받습니다. 특별히 손으로 쓴 손글씨로 쓴 편지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우표만 딱 붙여놓는다고 편지가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받을 사람 주소가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고 그리고 우체국에서 도장, 소인이라고 하죠. 도장을 딱 찍고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그러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봉투를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그리고 이쁜 우표를 붙여 놓아도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받을 사람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편지는요 보내진다고 해도 빙빙 돌 겁니다. 어디에 보내야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장식을 얼마나 이쁘게 하느냐가 아니라 가야 할 곳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보기 좋게 꾸며진다고 해도 정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화려한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이 분주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어떤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오늘 같은 시대일수록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씀이 더 귀하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를 목적지 이 세 글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목적지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

오늘 첫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자 주제의 단어는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소박하고 또 조용하지만 정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인생의 목적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또 나는 인생의 목적지가 이미 명확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동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오늘은 목적지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목적지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여행에서는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추첨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요즘 날씨가 몹시 무덥고 뭐 한여름엔 우리가 움직이기도 쉽지 않지만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바람도 선선해지고 하늘 높아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겠죠. 가을이 오고 예전에는 학교마다 운동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운동회 꽃, 백미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그 이어달리기 아닙니까? 마지막 개주 시합. 자, 그런데 그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게 혼자 빨리 뛴다고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바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톤을 건네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받는 사람도 미리 뛰어야 하고 주는 사람도 뛰어오다가 그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 달리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이 바톤을 너무 빨리도 말고 너무 늦게도 말고 흐름이 안 끊기도록 하는 속도로 건네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엄청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톤을 잘 건네주고 잘 받아야 그래야 시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만일 그 바톤을 놓치기라도 하면 그럼 흐름도 끊기고 다시 뛰기 시작하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어달리기의 묘미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려움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다 모든 걸 다 해야 돼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여러분 혹시 숨막혀 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혼자 책임지라고 그 모든 구간을 혼자 뛰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라톤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어달리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넘겨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어받기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함께 달리기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내 손에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바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세게 움켜잡기보단 살짝 잡으시고 그리고 내 구간을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잘 달리시다가 또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건네진 바톤을 놓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다음 주자에게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린 그렇게 말씀 위에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 금속, 여러분 있잖아요, 단단하고 쇠 같은 것,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힘이 세신 분들이야 뭐 손으로 어떻게 휘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단단한 금속들도 반복해서 두드리면, 그러면 과학의 설명으로는 내부 조직이 굳어져 균열이 생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만질 수 있는 흐물흐물한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전엔 대장간에서 풀무에서 쇠를 그렇게 달구고 그리고 망치나 큰 망치로 쳐서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쉼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조직도, 내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인격도 딱딱하게 굳어 그래서 경직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따뜻한 불꽃에 나를 노출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휘지 않고 뻣뻣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우리 신앙의 용어로 하자면 완고하고 교만한 내가 그 따뜻한 불꽃 같은 은혜 앞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유연해지는 거죠. 유연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양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 내 마음이 굳었습니까? 요즘 내가 경직되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 되고 있으신가요? 은혜의 불꽃 앞에 우리를 노출해 보시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유연해지도록 은혜의

불꽃 앞에 노출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과 또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시고 다시 오심이 이들에게 뭐였다고요? 사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시듯 제자들에게 계속 뭘 보여주셨죠? 두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가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속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 그 딱 40일 그

정말 중요한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들으면 거의 세뇌됩니다. 세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일 동안 주야로 뭐 어떻게 하죠?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백성들을 계속 겁주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화났겠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이끌고 하는데 40일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맞아 나는 안 돼. 어 무서워. 이렇게 된다고요. 40일 들으면요. 이 중요한 시점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곧 가셔야 되는 걸 아시는 분이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40일 동안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면 내가 제자라면 이제 예수님 이제 곧 올라가시는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 때 그럼 주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일을 회복을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얘기했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일.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자기 문제, 자기 안에서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 부분 안에 계속 갇혀서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전 솔직히 말하면 옛날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옛날이 훨씬 잘 나갔어요. 잘 놀고 잘 나가고 인기도 많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뭐 다 하고 뭐 다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 진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를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도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때 훨씬 젊고 괜찮았어요. 그때 훨씬 더 자유한 것 같았어요. 그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제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한번 이런 걸 봤어요. 저희 집에 큰 개를 키웠거든요. 이만한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갑자기 막 뭘 먹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갑자기 토를 해요. 토를 막 해요. 하고 그걸 치워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다시 먹더라고요. 마치 그런 모습 같았어요. 자기가 토한 걸 또다시 먹는 것처럼 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것을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럼 어떡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너무 연약하고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여전히 뭘 고민하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 상황, 내 집, 내 문제, 내 관계, 내 어떤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들만 늘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대. 하임 나라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40일 동안 들었는데 또다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다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건데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계속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죠?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약속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7절 말씀에 계속 알 바 아닌 것들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계속 알 바 아닌 것들을 붙잡고 계속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떻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계속 우린 보여지는 상황들 앞에 그것들을 놓고 계속 그거와 씨름한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는 약속. 제 얘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한 7년 됐습니다. 7년 됐고 7년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척을 하고 7년 동안 있는 가운데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사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 안에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생기는 건 뭐냐면 그만하고 싶다. 아 이제 포기할까? 이제 내가 떠날까? 아 이제 진짜 못하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계속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은 계속 더 큰 염려, 걱정, 근심.

0: 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더내 안에 연민에 갇히고 보여지는 상황은 계속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제가 이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너무 명확하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저희 그 동강아트리에서 먼저 개척을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가는 가운데 코로나 왔죠. 막 성도들 다 떠났죠. 한두 명, 세명 빼고 다 떠났죠. 막그막 우리 안에 막 힘들고 어려운 막몸 아프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성막을 세우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 이거 하면 나의 목자 되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를 기도하며 계속 걷고 걷고 걷다 보니까 이전에 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던 사실 기도도 아니고 생각과 고민, 염려, 근심 가득 갖고 있던 것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신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그 섭리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린 또다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또 탓하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부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지, 그 약속의 기도,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그 안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권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0: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

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3화 바다 건너 강을 건너 만난 형제들

0: 네, 되션말 배우고자 한다.
1: 네, 되션? 되션 means 조선, right?
0: 아, 그렇지. 이 조선이라고 읽고 이렇게 쓰지. 자, 보시라요. 교선.
1: 좋아요. 그럼 우리가 했던 말 여기에 다 써봐요.
0: 에이? 전부 다? 아이 로스... 아이 로스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해야 하나? 아이 로스 목사님! 이 했던 말을 다 말입니까?
1: 네. 말을 한글로 쓰면 내가 아래에 영어로 뜻을 쓸 거예요. 책 만드는 거예요. 조선어 책.
0: 어허! 그 책을 만들어서 양인들에게 팔면 돈이 되겠지요.
1: 아니요. 팔지 않고 그냥 드릴 거예요.
0: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1: 저처럼 조선어를 배우는 선교사나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저 미셔너리 손님 왔다 해.
1: 손님?
0: 혹시 그 관청 사람 아닙니까? 들키면 정말 큰일 납니다.
2: 아니다 해. 미셔너리 만나러 의주석 압록강 건너왔다 해.
0: 의주석 왔다고? 의주 누구지?
1: 일단 모시고 오라 해.

0: 혹시 존 로스 선교사님 맞으십니까?
1: 예, 제가 존 로스입니다.
2: 3년 전 상인이었던 백홍준의 아버지는 로스가 양초와 함께 나눠준 한문 성경을 받는다. 아버지가 가지고 온 한문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받아들였던 백홍준은 진리를 발견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압록강을 건넌 것이다.
0: 네, 백홍준이라오. 내 세례를 꼭 받고 싶어.
1: Oh my God. It's amazing.
0: 이거 보기요. 우리 아버지가 가져온 한문 성경이요. 이 말씀이 어찌 대단하냔 말이오.
2: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형제를 만난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도와 감사의 기쁨을 느낀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오랫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0: 압록강을 건널 때만 해도 만나지 못한다 생각했어. 그래도 내 속에 뜨거운 불이 여기까지 오겠어. 이렇게 만나니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오.
1: 그럼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홍준 형제,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2: 로스와의 번역 작업을 그저 돈벌이로만 생각했던 이응찬. 이날 두 사람이 흘린 뜨거운 눈물이 그의 잔잔한 마음에 작고 동그란 파문을 일으킨다.

0: 아버지 따라 장사를 시작했구만 게. 이래 동양 사람을 만나니 이 기분이 아주 좋구만. 뭐해? 한잔 파티 안 커서?
1: 내는 이제 술을 아니 먹습니다.
0: 그래? 그래도 이거 장사 동무를 만나면 한 잔씩 쭉 걸쳐야 끈끈해지지 않겠어.
1: 반갑기는 하지만 나는 일 없어. 안 그래도 고향서 형님 소문 들었디요. 배가 뒤집어져서 재산 다 잃고 소식도 없어 장사 동무들이 걱정으로 앵간히 했습니다.
0: 에이, 뭐 돈 한 푼 없어 얻어가도 못할 적에 이 양인들이 나에겐 아주 은인이 되었디.
1: 아, 그래서 한글 번역 작업은 잘 돼갑니까?
0: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호롱불 켜고 하는데도 아직 반절도 못하고 있디.
1: 아, 그렇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라고 여기로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0: 글씨, 로스 그 양반이 밥을 쳐줄지 몰라갖고.
1: 아, 일 없습니다. 저는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 하면 속도가 좀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보시라요. 이거이 쉽지가 않아.
2: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며 감격하는 홍준. 응차는 그 홍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핀다.
0: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 이거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최 그놈의 속을 알 수가 없구만. 그러면 나 좀 도와주겠는가?
1: 아, 아니요. 아, 그라디오.
3: 어우, 마침 여기 있었네요. 여기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의 남편 맥킨타이어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천국에 있을 때 한문 성경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4: 한글 성경 만든다는 말 들었어요. 나도 돕겠어요.
0: 이야, 이래 동무가 늘어나면 순식간에 마무리하겠디요. 자자자자, 다 앉아서 같이 한 잔들 하시디요.
3: 너 응찬, 이제 술 적당히 마시면 좋겠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술 조심해야 해요.
0: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 하지 않소? 이래 즐거운 날은 한잔 할 수 있는 일이요.
3: 물론 즐겁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응찬도 언젠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5: Isn't he a Christian?
3: Not yet. Just Korean teacher.
5: Oh God, I will pray for you.
0: 그 뭐라 하는 겁니까?
3: 응찬을 위해서 기도하겠답니다.
0: 아이, 기독교 강요하지 마시라요. 내 어쩌다 보니 성경 번역도 하고 있지만은 난 이 한글 가르치러 온 거요. 오해들 마시지요.
2: 이응찬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번역에 참여하며 예수, 성령, 세례 등의 많은 질문을 가졌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식사를 하며 화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이 있는 그에게 술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한사코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6: 아니요, 그 양인이랑 장사나 무역을 하러 만나는 게 아니란께요.
7: 아니, 그 양인은 대체 누구랍니까? 외국 사절은 아닌 것 같고. 군인인가?
6: 내 필시 첩자라 안 합니까? 분명 발세 짓으로 매수됐다니까요.
7: 기래요? 그러면 얼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말도 섞지 말아보러 괜히 불똥 튀니께.
7: 그게 낫겠지요.
6: 그럼.
7: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라요.
2: 상인들은 매일 양인들과 함께하는 응찬을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다.
0: 뭘 그렇게 재밌게 속닥거리?

0: 네네.
1: 이 속닥거리는 게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묻는 거 아닙니까?
0: 아니요. 우리 정랑에 누대기 좀 갈아치워야 쓴다고 한겨.
1: 아, 그래요? 누가 그

0: 자네 밀정이요?
1: 뭐요?
0: 아니 밤낮 그 양인이랑 댕기는 거 보고 말들이 많아. 내 암태도 말 안 한 댕기. 내한테만 말해보게.
1: 그러니까니 내래 발세짓을 했다 했어? 하 참네. 아이고 무슨 소리라요? 그게 아니고 내 청나라 말과 글을 좀 할 줄 알고 양인들 말도 얼추 알아듣고 하니까 그 역관이 필요하다면서 날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2: 오메나, 그럼 자네가 역관이란 말이요?
1: 그렇지요.
2: 오메나.
1: 그러니 내가 항시 그 양인분들을 모시고 댕긴다니 말이니요. 저 사람들 행색을 좀 보시오. 어찌 첩자들처럼 생겼는가 말입니다.
0: 맞지? 난 또 걱정이 돼서 까무러질 뻔했잖네. 그치, 자네가 그런 사람 아닌 거 내 잘 알지?
1: 하이 참, 내가 암만 천국을 자주 드나들었어도 내 입뼛속까지 조선 사람입니다.
2: 어쩐지 씀씀이도 커졌다 했더니 역관으로 출세했구만 기래. 응?
1: 내 눈을 슬슬 피하길래 난 또 무언가 했더니 그저 이거였구만 기래. 이리 와보소. 내 역관된 기념으로 오늘 한상 거하게 살 테니 앉아서 먹고들 가시라요.
2: 아이고 이야. 아이고 이거 배포 커진 것 좀 보소. 앞날이 훤하구만 기래.
1: 나 이찬유.
0: 이 친구 잘 될 줄 내 진작에 알았습니다.
1: 돈 한 푼 없을 땐 매정하게 굴다가 형편이 나아지니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첩자라고 의심부터 하는구만. 에휴,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도 내래 볼품 없어지면 또 모른 척 하겠지? 그러고 보니 성경 속 탕자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구만 기래.
3: 웃으며 떠들었지만 돌아서선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는 응찬. 그는 예전처럼 돈은 벌었지만 더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3화 바다 건너 강을 건너 만난 형제들 출연 임황건, 최웅, 유춘희, 남지구,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그늘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 온도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8월 7일 기준으로 보니까 26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무더위 때문에, 순전히 더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26분이나 돼요. 그 중에 80%가 80대 이상의 초고령자이십니다. 말 그대로 올해의 더위는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갈수록 더위는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여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이 하나 더 생긴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길가의 가로수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름에 왜 그렇게 가지치기를 저렇게

심하게 해놨을까 생각될 정도로 가장 그늘이 많이 필요한 이 여름에 이 가로수의 나무를요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가로수 가지와 잎이 만들어준 그늘이 있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여기저기 가로수들이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가 되어서 그늘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위를 피할 곳이 점점 적어졌어요. 사막에서도요 태양빛이 아무리 강해도 그늘이 있으면 좀 견딜만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즘에 더욱 절실한 이 그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쉼을 주기도 하고 또 피난처가 되는 그 그늘은요 애초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늘은요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나를 대신해서 햇빛을 맞아줄 때 생기는 것이 그늘이죠. 그래서 나무 그늘 또는 구름으로 만들어진 그늘.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부모가 걸어갈 때는요 그 아이를 햇빛에 계속 노출시키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준 그 그늘 안에 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걸어가려고 그렇게 애쓰게 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사막에 내리쬐는 그 태양빛처럼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잠시라도 쉴 만한 그늘이 필요할 때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마주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떼약볕에 서가지고 그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모압.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사실은요 사촌격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모압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밀고 내려오게 되니까 이 나라가요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은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방 나라와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모압에 대해서 굳이 두 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되죠. 한 장만 기록해도 충분할 텐데 두 장이나 할애해서 모압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의 생각의 결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모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은밀하게 행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성경은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정확한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죠. 이 모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안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12절까지 함께 읽게 됐죠. 이 12구절 안에서 장면이 세 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모압이 이제 유다에게 나와서 그들이 그늘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하나님이 그늘보다 좋은 것을 이제 이 모압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늘을 이 모압이 누리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끝나더라고요.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택하지 않고 이 모압이 다시 산당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결국 모압의 선택은 스스로 통곡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이 걸어간 통곡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 인도하

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갈래 길을 마주할 때마다 통곡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생은 그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그늘이라는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죠.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여오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모압의 외교 사절단이 유다 나라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 시를 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여오는 나무처럼, 마치 시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노래 가사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은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에 가까운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새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처럼 길게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숨이 차서 길게 말할 여유가 없어요. 짧게 끊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해 주십시오. 숨겨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지금 헐레벌떡 뛰어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죠? 오늘 그 앞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여러분, 아르논의 나루터는 모압의 국경 끝이에요. 끝. 밀릴 때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6.25 전쟁 때 밀리고 밀려서 저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이죠. 거기서 더 밀리면 우리 민족은 다 저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철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유다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털린 둥지. 여러분, 새는 둥지가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둥지가 지금 털렸다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좀 다니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 이제 다녔었어요. 가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계속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시고 병원에 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부모님 집에서 자는데요, 새벽에 밖에서 알람이 어마어마하게 울리는 거예요. 무슨 알람인가 하고, 내가 맞춰놓은 알람 소리는 아닌데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밖에서 막 제비들이 막 울기 시작하네. 제비들이 서로 막 지지배야 지지배야 지지배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지지배배 하면서 이 제비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그 소리예요. 5시도 안 돼서 깼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저렇게 우나 하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밖에서 울고 있는 저 제비들이 지금 처마 밑에 지었던 자기들 원래 나고 자랐던 그 둥지가 있었어요. 그 둥지에서 나고 자란 제비들이에요. 이제 그 제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자기들도 이제 둥지를 지어서 새롭게 이제 탁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신 분이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자꾸 내려와서 자게 될 걸 생각을 하니까, 이 제비들이 너무 시끄러운 걸 아시니까 제비들이 집을 못 짓도록 집을 지으면 털고 지으면 털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비들이 자기들이 둥지가 털리게 되니까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계속 서로 지지배지배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날개가 튼튼해서 이 새들이 날면서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앉을 데가 없어서 계속 날고 있는 겁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날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둥지가 털린 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쉬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없어서 멈추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내가 조금이라도 쉬게 되면 내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해서요.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도 마음 놓고 앉을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요.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갔다가도 잠깐 있다가 일찍 나오려고 합니다. 둥지가 털린 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햇빛만 계속 지속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것이죠.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인생도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재산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건강에도 구멍이 뚫리게 되죠. 결국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나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한번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구멍이 생겨서 결국 모든 행복이 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남들 하는 거 내가 다 따라가 보려고 하고 한번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원치 않는 것들만 남아있어서 후회가 밀려오는 때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모압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쉴 수 있고 피난처가 되는 그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늘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모압에게만 피난처가 되는 그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그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때 가장 완전한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쉼과 피난처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늘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늘이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완전한 그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늘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온전한 그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가문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가문이 아니라 장막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늘을 구하는 모압에게 그 그늘은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기에 이 장막을 통해서 주님의 그늘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이스라엘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무조건 이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죠. 7개월 이후에 이제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돌려보내게 돼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지내는 그 40년 동안 내내 이 언약궤를요 중앙 성소로 옮겨서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내내 이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소로 모시지 않고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기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의 심각한 모습을 전부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가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요, 구약의 이 모세의 성막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휘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휘장이 없어요. 모세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나머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근처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요, 그 휘장이 없어요. 가림막이 없습니다.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모세의 장막 안에서는 계속해서 피의 제사가 드려졌지만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의 제사만 드려졌습니다. 찬양의 제사. 다윗은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찬양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던지 다윗은요, 24시간 그 찬양이 멈추지 않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을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그래서요 한 조씩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늘의 예배를 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1년에 두 차례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3시간 기도회를. 근데요, 하나님 앞에 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 하나님 앞에 그 고작 3시간 기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분량이 아닌데 우리가 겨우 그것만 하고 지금 멈춰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1년 지금 성전 기도를 5,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번 열심을 내보고 있지만 지금 이번 주가 2,550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씩 채워져야 우리가 1년에 5,000시간이 거의 다 되죠.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 사모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보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주님의 그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그늘, 전쟁의 승리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 그늘을 다윗은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속에서 그는 주님의 그늘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모압에게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방 민족인 모압이 그들이 구하고 있는 온전한 그늘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만 그늘을 누릴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모압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그 주님의 그늘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우리도 그러면 가야 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날 다윗의 장막은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윗의 장막의 완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1시간만 예배자로 살고 나머지는 엿새는 모압이 그랬듯 산당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삶에는 그늘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쉼없이 달리기만 했는지,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쉴만한 그늘이 없었는지.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자를 넘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그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와 직장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목장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그늘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이 그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늘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모압이 그 주님의 그늘을 누리면서 함께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모압은 주님의 그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에서 교만, 오만, 거만 이 단어들이 계속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단어에서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모압은요 높고 높고 높았습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그늘을 찾겠다면서 제일 높고 제일 뜨거운 곳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개역성경을 보니까요.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질 만큼 그들이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에는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교만을 경계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물이 높은 대로 흐릅니까? 낮은 대로 흐릅니까? 낮은 대로 흐르죠. 그런데 교만은요 자꾸만 우리를 높은 데 마음을 두게 해요.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충동합니다. 은혜가 닿지 않는 자리로 자꾸만 올라가게 만들어요. 옥상에 올라가신 분이 있죠. 이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높은 데는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깎아 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죠. 내가 그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0: 가 대신 햇빛을 맞아줄 때 생기는 것이 그늘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어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그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셔서 그늘 바깥에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뙤약볕에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늘이 없는 세상과 욕심이라고 하는 산당에 그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의 그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다윗의 장막인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높은 곳을 다시 바라보며 산당으로 올라가 결국 그들이 걷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통곡의 길이었습니다. 통곡의 길.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교만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늘을 매 순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늘 아래 앉아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시원해 봤으니까 뙤약볕에 선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의 그늘 안에 머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아직 그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VIP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너는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너는이라는 말 대신에 너 김광령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 김광령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아멘.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우리는 숫자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라고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임이다. 자, 우리 주일 학교는 몇 명입니다. 뭐 이번에 몇 명 수련회 갔고 몇 명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다. 이런 숫자에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셨잖아요. 물론 무엇인가 많은 숫자라는 거 좋은 거죠. 어떨 때는 성취감, 자신감, 동기부여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깨닫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 한 영혼에게도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민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죠? 느끼고 계시나요? 자,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수원 일터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6089번님. 또 동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5376번님.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문자 주실 분샵 1069, 오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에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주에서, 양평에서, 서천에서, 인천에서 듣고 계시네요. 그중에서 우리 아까 동탄에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올릴 건데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부산 사상구에서 우리 4316번님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방송 응원하신다고 1732번님도 오셨고요. 와, 우리 전방에서 우리 군부대에서 열심히 지금 와플을 굽고 계시네요. 우리 퀴즈 하시는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십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우리 4245번님도 듣고 계시고요. 충남 예산에서 5164, 천안에서 3471번님도 듣고 계십니다. 늘 운전 중에 들으신다는 3759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또 목포에서도 8445번으로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의 김밥집 사장님 전도왕 되시는 분 듣고 계시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이 시간 3시에 더 많은 방학생분들 부름에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또 4338번님 포항도 형상강 다리 밑에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어온다고요. 3923번님 우리 딸을 잘 케어해주고 계시는이고요. 익산에 계시는 399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자, 시흥에 계신 7892번님의 신청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하늘이 벌써 다르네요 라고 하시면서 937번님 아주 멋진 하늘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375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아들 대학을 인천으로 가면서 집을 떠나서는 안 다녀요. 인천 집 근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목포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인지 우리 부모님 성함 남겨주시고요. 또 아들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드려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자 새끼라 하나님의 도구 들으면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 사공주 택배기사 출석합니다. 여긴 가을향기 물씬 느껴지는 날씨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배송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새끼라 들으면서 잠깐의 쉼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나라사랑축제 교회 안 다니는 동료 3명 같이 가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라고. 아이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축제, 또 모레 금요일은 전북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내일 여수는 진남체육관이고 모레 익산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 방학생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참 좋아요. 이 나라사랑축제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9764번님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어딜 바라봐도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졸리는 눈을 새깨라 찬양이 깨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에다가 키우는 고추라고요. 이런 것도 있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9507번님 또 보내주셨어요.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남에도 고성이 있잖아요. 6765번님 수세미 뜨기를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극동방송 어플로 화물차를 운전하시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예 우리 9125번님 감사하고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1732번님 오셨고요. 0460번님 정말 행복한 시간이시네요. 남편 또 아들과 늘 혼자만 듣던 극동방송 새끼라를 지금 같이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지으신 멋있는 하늘과 구름 자연을 바라보며 강원도로 가는 길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자 지금 흐르는 곡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8942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십시오.

0: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있을까? 와, 참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성 현장에서 출첵하신다고요? 아, 하늘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3848번님 오셨고 0529번님 지난번에 우리 94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했던 분이시죠? 엄마랑 저랑 누워서 새끼라 방송 듣고 있는데 은혜로운 찬양 흘러서 너무 좋다고요. 우리 엄마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님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그때 저랑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 영접기도도 했는데 어머니 예수님 꼭 잘 믿고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요 어머님. 0135번님 방금 여수 진남체육관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에요. 전국 각지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실은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네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의 환영의 노래 속에 단원들이 내리는데 마음이 찡하며 감동 밀려왔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나라사랑 축제 너무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요. 동생이 바로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는데요. 언니가 불교라는데 지금도 불교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우리 언니에게 전화를 해볼게요. 언니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동생분이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정진영님 되시죠?
1: 네.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동생 정희주 씨한테
1: 네.
0: 오늘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예,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서서하고 통화를 빨리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아이고, 얼마나 바쁘실까. 이거, 이게 이제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생방송 중에 네. 방송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네.
0: 방송 중에 전화 드렸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그 극동방송 아세요? 극동방송?
1: 아, 예,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봤어요? 예.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쯤이 좀 한가해서 전화를 좀에 하면 된다고 얘기를 전달하긴 했는데
0: 네 갑자기 막 일이 지금, 터졌어요?
1: 예 지금 전화를 좀 끊어야 될 상황이라
0: 간호사님이시죠?
1: 예
0: 갑자기 지금 이제 호출이 왔나 보네. 아유.
1: 네네
0: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번 해야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자 우리 언니가 급하게 끊게 됐네요. 우리 동생분
2: 네
0: 듣고 계셨죠?
2: 네네
0: 안타깝네요. 다음번에 해야겠어요.
2: 네.
0: 지금 뭐 보니까 20년 넘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2: 네.
0: 뭐 20년도 기다렸는데 뭐 또 한번 기회를 보죠.
2: 네.
0: 언니가 지금도 불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2: 지금은 절에는 안 나가고요.
0: 예.
2: 그냥 무교 뭐 신을 믿지 않는
0: 아 그러나요? 아니면, 예전에는 네네, 뭐 불교에서 네네. 뭐 어떤 뭐 간부 임원도 했다면서요?
2: 네네네 회장 그 고등학교 때 불교 그렇구나. 서클에서
0: 예예
2: 회장까지 했습니다.
0: 근데 그 언니의 딸이 지금 교회 성경학교 다닌다고 그쵸?
2: 성경학교를 제가 데리고 갔고
0: 네
2: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저랑 교회 가고 언니가 안 믿으니까 매주는 못 가고 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기회를 한번 보자고요.
1: 네.
0: 자, 우리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우리 정희주님 좋아하는 찬양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1: 네.
0: 찬양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1: 그냥 평생에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서 찬송가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항상 이
0: 네네.
1: 곡을 얘기하고 있어요.
0: 그렇구나. 제목부터가 정말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쵸?
1: 네.
0: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중에 우리 언니도 같이 이 고백 꼭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도전해봅시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주리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옆에 지나가는 극동방송의 차량을 봤다고요. 럭키비키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라고요. 예, 나라사랑 축제 준비로 오는 차 같아요. 라고 7612번님을 새싹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내일 이제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지금 이제 막 여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레는 또 전북 익산으로 또 막 모이고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물기사님 8267 박선호 지사님이시네요. 인천에서 대구로 향하고 계신다고. 안전운전하시고. 3253번님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광경, 이 시간 기적 같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요. 찬양 들으면서 행복하게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이시죠. 듣고 계시고. 자, 0135번님 신청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새끼랑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전남 여수로 우리 나라사랑 축제 내일 있을 내일 저녁 있을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막 지금 모아서 예 가고 있는 이미 도착했죠. 이번 정말 뜨거운 여름 정말 뜨거웠잖아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율동과 찬양 연습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곡 중에서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Go Light Your World. 이들의 목소리 찬양 율동으로 정말 그 많은 영혼 그리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0: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하여 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0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소유 제대로 써야 멋지게 남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전쟁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며칠 동안 가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처참해진 거예요. 마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딘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탈한 용사들이 너무 슬피 울고 너무 큰 멘붕이 오니까 흥분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부하들의 거친 항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에 다윗이 다윗인 이유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뭐 기도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막하면 환경에서 사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를 드려요.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빨리 쫓아가라. 반드시 가족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600명이 같이 출발을 하다가 한 200명 정도가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함께 갈수 없을 만큼 지치기 때문에 결국 본진에서 200명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200명을 중간에 떼어놓고 400명만 가지고 다시 추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가족들을 납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추격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될 때쯤 그들이 추격하는 길가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이집트 노예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시가 급하지만 모르는 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만, 다윗은 죽어가는 그 불쌍한 노예를 그냥 두고 갈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체되고 또 성급한 부하들의 원망의 소리는 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실마리를 찾게 돼요. 죽다가 살아난 이 노예가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부려지다가 병이 드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을 아말렉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이 노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간을 손해하고 그래도 그를 살려줬을 뿐인데, 그 덕분에 다윗과 400명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400명의 군인이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해서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 아말렉 군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약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과 승리의 도취에서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진영이 흥청망청 한 사람 두 사람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한 때,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해서 가족들 하나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아말렉에 쌓였던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뜻밖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낙오되었던 200명을 400명의 본진이

안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00명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들 가운데 몇몇 강성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은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의 것이지 중간에 멈췄던 저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0명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목숨을 바쳐 마지막에 가족들을 구해내고 이 전리품을 빼앗은 전쟁의 주인공들은 400명이 맞아요. 그러나 200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들이 피한 것도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짐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수비를 한 사람도 승리에 다 공헌을 한 것처럼 200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과연 이 상황에 지도자인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다윗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23절,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우선 400명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빼앗은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마치 우리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이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들을 꾸짖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약간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그 400명을 누르고 600명 전원에게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항상 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초가 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가져와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400명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능력만큼 내가 받는 것, 땀 흘린 만큼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공정함이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경쟁해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다윗의 결정이 뒤처지고 능력 없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몫을 떼어주는 것은 그저 무능한 자를 감싸주는 바보 같은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왜 성경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주의,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당연한 논리에 오늘 약간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는 걸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등산 같은 데를 가보면요, 체력이 안 되는 동료를 배려해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더니 내가 받아야 될 때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소유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멋있게 쓰는 것이냐? 바로 이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능력이 좀 처지고, 나보다 훨씬 느리고, 그리고 약간은 모자란다고 여기

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심지어 자기의 그 콩팥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기증하겠다 이런 것을 늘 약속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헌혈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하루는 콩팥 질환으로 인해서 매일 투석기의 의지에 살아가는 남자의 딱한 사연을 접하고 목사님이 아, 이 사람한테 내 콩팥을 떼어주면 되겠다 해서 기증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그 기증하는 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이 이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려고 마취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의사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의사들 눈에는 콩팥을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 그 콩팥과 연결된 동맥이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너무나 크게 부풀러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팀은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너무나 위급한 동맥까지 함께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난 목사님에게 의료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오늘 이 수술대에 눕지 않으셨다면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의 뉴스로 알려지면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그저 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뒤처진 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그를 도왔더니 그가 혜택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이 도움의 과정을 통해 내 목숨의 위기까지 건진받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수천 년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버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움켜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대신 그것들을 너보다 느리고 연약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말은 어찌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땀 흘려 남들보다 더몇 배로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내 주변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급도 하고 남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을 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혹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능력이 없으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게 소유에는 여러 가지 뭐 물질도 있지만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건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옆에 지쳐서 낙오돼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허락해 주신 여유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시고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철조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탈진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유는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간증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적에 가난을 겪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가 꼭 성공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할 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겪었던 이 가난과 배고픔을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된 동력이 되는 거죠. 이분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밤낮 열심히 일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30대 후반에 그는 자기 회사를 세우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엄청난 돈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신앙이 좋았는데 너무 많은 물질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급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 자기도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 좋은 차 타고 뭐 늘 호텔에 사람 만나고 그런 모임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죽지 않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 것 가지고 쓰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 아주 늦은 밤에 이분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는 떴는데 전화는 끊긴 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시 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기를 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길한 마음에 혹시 회사가 어려워졌나?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개 던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돈도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 밤에 나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두렵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거둔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불면증, 공황장애로 이미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도 하고 약을 처방받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이 막 점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당신을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전화했듯이 새벽에도 금요 철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행히 이 집사님은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새벽 예배도

0: 쾌락이도 나와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20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던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때 그때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막 공부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였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영화 필름처럼 자기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때 청년 때 내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나에게 이 많은 부와 명예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는 깨달은 대로 자기 회사에 정직하게 교회에다 십일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는 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쓰던 그 돈들을 다 세상으로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미혼모 그룹들을 위해서, 보육원에서 퇴소해서 스스로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자립해야 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 일에, 좋은 일에 자기에게 주신 소유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동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너 미쳤냐?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그 돈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점점점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켜지지 않고 이 소유를 좋은 곳에 흘려보냈더니 나는 난생 처음 제가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얻는 것만큼 잘 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느려진 이웃들, 뒤처진 이웃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펴야만 새로운 걸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이거나 썩지 않게 만드십시오. 밖으로 쉴 새 없이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함을 넘어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성가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웬델 필립스는 미국의 사회개혁가 변호사로 노예제도 폐지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신념에 찬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아침마다 말했습니다. 여보, 변화는 지금부터예요. 망설일 것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비전을 바라지만 모든 탓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돌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하여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되어 훌륭한 국민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화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상우곡 하나님의 은혜를

안산실밥상날의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지역 선교합창단 창원대 기도합창단의 노래로 돈비씨 꼭 그의 빛 안에 살면을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바리톤 김주택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진실 편곡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를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로 노래로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창원 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FEBC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방향 지시 등을 하루에도 여러 번 켜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방향 지시 등은 참 특별한 장치인 것 같아요. 이건 나를 위해 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방향 지시 등이 없으면 뒷차도 옆차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작은 깜빡이 하나가 도로 위의 안전과 배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와 비슷하죠. 복음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이 길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듯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작은 방향지시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길 소망하며 8월 12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월십의 나의 가는 길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은혜 두 글자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살펴봐야죠.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참여율이 높은 수요일 넌센스 퀴즈,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예, 많은 분들이 쉽게 맞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양이 6마리가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양이, 양, 우리 들판에 양 있죠. 뭐 예수님 어린 양, 뭐 요런 양. 양이 1, 2, 3, 4, 5, 6, 6마리가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6마리가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과연 뭐라고 부를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제 0720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소프라노 한나 형 씨의 여정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유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양이 6마리가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양이 6마리, 우리 들판의 양들이 6마리, 1, 2, 3, 4, 5, 6, 6마리가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 극동방송에도 이 부서가 있습니다. 땡땡부. 이렇게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을 좀 케어해드리고 전파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고요. 또 우리 직원들을 말씀으로 땡땡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서가 있는데요. 과연 이 단어는 무엇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440님께서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수업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은희의 충전소 듣고 있어요. 그쵸, 뭐 어떻습니까? 네, 은혜 충전소든 뭐 은혜 충전 라이브든 뭐 어쨌든 여러분께 은혜를 충전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했었고 오후에는 수업하고 있으시다고 학습지 교사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면서 경민 PD님 목소리 힘차셔서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맞죠, 제 목소리가 또 한 힘참 하잖아요. 예, 제가 또 중계를 하다 왔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제가 이 서머 스페셜 아이디를 틀어드리죠. 예, 하늘이 열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예, 그런 것들로 좀 은혜를, 에너지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850님도 어제 일빠라고, 예, 일빠

하지만 댓글로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5363님 안녕하세요 경민 PD님 오늘 반가웠고 인터뷰 감사했어요. 전역하는 중에 오늘은 문자 참여해봅니다. 남겨주셨는데 아, 어제 그 신약성경 낭독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5363님도 제가 전역하시는 중에 꼭 참여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너교회 김원국 목사님께서 사사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와 24절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사사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사기는 불신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다시 그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한 번쯤 사사기를 읽어보셨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가 되세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랬을 때 이럴 거라는 이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냐 하면 성경에서 일곱 번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부족해서 그들이 우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결말을 알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훈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랬구나. 그럼 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변화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장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 읽으셨죠? 사사시기를 읽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고쳐야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남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사사기에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때 시간적인 시점을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울이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한 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100년 지난 뒤, 200년 지난 뒤, 400년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한 이 저자의 이 글이 시간적인 텀이 많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들을 잊어서 한 때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일들, 그리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는 어떠한 뛰어난 무기도 뛰어난 장수도 없지만 그 땅을 정복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 안에는 아직 성소가 있고요. 또 성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매주 예배를 오고 매주 주님께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 왕이 없다. 그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뒤에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나쁜 마음이 들어서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직선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본대로. 그 판단의 기준 가운데 누구를 개입시키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옳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옳음은 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 옳은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았다고요. 그 진리로 알고 살아간 때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나 벗어난지 모르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과 백성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예요. 복종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내 판단이 있다면, 내 가치가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시작되는 삼손까지로 이어져가는 사사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사사의 내용이 아니라 외전 형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때 이후 얼마 있지 않은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었을 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서사를 이야기 드리면 레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첩과 종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게 날이 어두워져서
이방 민족에게 의탁할까 우리 민족에게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베냐민 기브아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브아의 성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유숙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이 거기에 그곳에 이제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어놓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을 내어놓으라 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이 사건이 어느 사건하고 겹치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겹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듯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 레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첩을 대신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첩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레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나머지 자신이 죽은 첩의 사체를 12조각으로 내게 됩니다. 좀 잔인하지만. 그리고 이 사체의 조각들을 각 지파에 보내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을 두고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모인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장정만, 군사만, 군사로 쓰일 용사만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불량배들을 내어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논의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의를 지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얘기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졌다고요. 이제껏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뜻대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때를 묻긴 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 그들이 전쟁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두 번 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읍소합니다. 그 읍소 후에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 앞에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을 때 그 결과마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47절에서 4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맞섰던 2만 명 정도에 있는 군사 중에 600명만 내놓고 다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600명이 도망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이 베냐민 성읍에 들어가서 자행했던 게 무엇이냐면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들의 오름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모두를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하던 자신의 가족이었고 자신의 친구였고 자신의 친척이었던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들의 승리의 광기에 눈이 멀어서요. 그들의 정의에 눈이 멀어서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그들의 그러한 신념이 그들의 베냐민 족속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내들이 필요하겠죠. 600명의 군사들이 다 남자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마저도 방법이 없게 돼요. 오늘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그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족속에게 문제가 있고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벌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결의하고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결혼시킬 여자가 없어요. 그들이 막 승리에 도취돼서 막 죽일 때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마치 이방 민족을 진멸하듯이 할 때는 그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그 맹세했는 거 그 정도는 깨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맹세를 못 깨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맹세를 깨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맹세는 저주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의 문화를 통해서 봤을 때 맹세를 깬다는 것은 그들에게 해가 있을까 봐 그들이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사고는 쳤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우리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은 똑같지만 그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처음 시작할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생각하는 대로 그들의 승리에 취해서 그들의 오름에 취해서 그들은 싹 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혀 있는 오름이 자기의 소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정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에요. 그 옳은 일을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옳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들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씀 안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처음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위해서라면, 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선한 뜻이라면 모든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라고요. 그 착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름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 처음 첫 단추가 잘못됐잖아요.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도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 어떠한 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해당하면 가장 신앙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돌이킬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무엇인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들의 오름을 따라갔던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600명을 어떻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뜻, 좋은 의도대로 좋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책임을 수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미 맹세를 했고 모든 것들이 결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합에 같은 뜻을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로 야베스 길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진멸해요.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진멸합니다. 진멸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처녀 400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데려와요. 그들의 전리품으로 데려와서 그 600명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선합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들의

오름 가운데 그들은 그 오름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희생을 잇더라도 그들은 그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처음에 600명이라고 했죠. 600명 빼기 400명은 몇 명일까요? 왜? 저는 아는데요. 2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200명. 그럼 그 200명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여러분, 실로에서 매년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는 날이 있어요. 명절인데 그곳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축제를 벌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작전을 짜냐면, 400명을 통해서 아내를 주고 난 뒤에 200명이 남았잖아요. 이 200명의 군사에게 그들을 납치해오라고 해요. 납치해오라 한다고. 납치해오라 하면서 무슨 어떤 스타일로 얘기하냐면, 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 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400명의 전리품으로 잡혀온 여인들도 피해자예요. 또 납치되는 200명도 피해자입니다. 그 딸들의 부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모들이 분노하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막무마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이 하루에 여러분은 몇 번의 타협을 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 앞에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들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말씀, 그 말씀은 21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무 일도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곳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을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예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처소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내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삶이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는 이 긴 불순종의 서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아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역설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내 집에, 우리 집에 잘 쓰지 않는 창고에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중심의 주님을 따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피값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고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하루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이 하루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행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위로해주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감당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저한테 월요일날 전화 오면 맨날 미안하다 하는데 그때마다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야, 너희는 주일날 와서도 열심히 하잖아. 월요일날 난 쉬는데 뭐가 미안해. 여러분, 목사 좋은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치면 여러분 보다요. 제가 감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0: 했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위로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칭찬과 위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뤄내야 될 그 소망과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야만 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끌어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때론 받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시는 음식 먹어요. 또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따라가요. 따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라시면 멈춰서 또 거기서 자요. 그때 내게 인간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대가 있어요? 인간적인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이유, 이렇게 될까봐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뻔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가는 삶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이 봤을 때 옳은 길은 사망이라고요. 사람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요. 오로지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상황과 환경에서는 도저히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도 내 편임을 인정하는 것,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사랑의 주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그 사랑을 이루실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견뎌내는 것,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어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다니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로 가실 뜻과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로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에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선물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들판에 양이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들판에 양이, 우리 어린 양 할 때 그 양이 여섯 마리가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양이 여섯 마리가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인다면, 힌트를 좀 드리면 극동방송에도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말씀으로 땡땡 한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 과연 무엇일지, 양이 여섯 마리가 있으면 무엇인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919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피아 월십의 실로암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그 마지막 주제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그 배아 선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PGTA, 그 정확한 풀네임은 프리임플란테이션 제네틱 테스팅 포 어니플로이드, 그래서 착상전 유전자 진단 PGTA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착상전 유전자 진단법이 사용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유전자학회 가면 이제 이분을 볼 수 있는데, 알렌 핸디사이드라고. 이분이 이제 1989년 90년도에 X염색체 연관으로 유전되는 질환이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배아의 일부 세포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때는 이제 PCR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PCR을 사용해서 유전자 진단을 해서 이제 정상인 아기를 골라서 했더니 정상 아기를 잘 출산했다고 이제 보고가 시작되면서 이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의 시초가 됐고요. 그 뒤로는 이제 PCR 말고 ISH, FISH라는 유전자 진단법을 사용하기도 하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RACG라 CJH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다음 이제 2014년부터는 현재 널리 사용하는 이제 넥스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유전자 그 방식을 통해서 착상전 유전자 진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PGT의 방법은 우리가 이제 5일 배양이 아까 이제 포백이라고 했죠. 포백에는 이제 이너슬 메스 아기로 갈 부분하고 바깥에 이제 트레펙토돔이라서 그 영양세포라서 태반으로 갈 세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반으로 갈 세포에서 4개 이제 5개 정도를 이제 생검을 해서 유전자에서로 보내요. 그럼 얘가 이제 정상이냐 아니냐를 이제 유전자에서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상인 배아는 이제 동결하고 비정상은 이제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PGTA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PGTA, 그러니까 염색체 수적 이상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1번 염색체가 2개 되는데 3개냐 아니면 1개냐, 원래 이제 2개가 정상이죠. 요거를 골라내는 게 PGTA예요.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PGTSR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 염색체 중에 전자라고 두 염색체 간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수적 이상도 봐야 되지만 이분이 이제 총량의 변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이제 PGTA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PGTM이라고 있어요. 모노제닉 디스오더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가계도를 통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든가 뭐 CMT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염기서열까지 봐야 돼요. 그 염색기술 시퀀싱까지 봐서 그거에 이제 반복되는 걸 찾아갖고 문제가 없는 아기를 골라내는 게 PGTM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PGTM

0: OTA를 해야 되나? 일단 이제 세 번 이상 실패하신 분들한테 반복적 책상 실패한 자죠. 이런 분들한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 이상 유산한 사람, 반복 유산한 자. 그리고 연령이 이제 38세 이상이면 PGTA를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고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PGTA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도 많고 시행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비싼데다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계속했는데도 PGTA 정상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많은 환자들을 이제 통과배 못해갖고 결국 이제 차수를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PGTA에서 이제 그 보면은 PGTA에서 이제 정상이 나와서 배열을 이식해서 얘가 이제 그래도 정상이라고 이제 나와서 유전자에서 알려줘서 이식했는데 비정상일 확률은 0.4%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PGTA에서 이제 유전자 비정상으로 나왔는데 얘가 이제 정상일 확률은 얼마냐? 1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외국 논문에서는 유전자 비정상을 이식해서 정상인 얘기를 나왔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그 10개 배열 중에 한 개는 비정상 배열이라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정상일 수 있다는 건데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PGTA를 했는데도 통과 배열이 없다. 그러면 이제 PGTA를 하지 않고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단 이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늘 하던 방식대로 배열한 유도를 하면 안 되고 의사의 노력이 중요한 건데 어느 프로토콜 썼을 때 유전자 정상이 잘 나오냐 이런 걸 잘 본인이 잘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그래서 배란 유도제 선택 쓰는 방식 프로토콜 방식 이런 것도 좀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면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중에 뭐 인근 병원에서 PGT 10번 했는데도 통과 배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PGT 아직 거들다 보기도 싫다. 왜냐면 돈도 많이 쓰고 계속 실패 좌절감을 주고 한 번도 이식을 못 해보니까요. 이럴 때 계속 그럼 PGT를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 빠진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PGT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통계에서 어떤 게 유전자 정상 잘 나왔었는데 프로토콜이냐 이런 걸 잘 염두에 둬서 약을 써서 해서 이제 그 환자 경우는 되게 이제 임신이 돼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이 PGT도 논란도 많고 우리가 이제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잘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기타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성경 넌센스 퀴즈. 들판에 양이 6마리 있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극동방송에도 있는 부서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답은 바로 양육이었습니다. 양육.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양이 6마리, 6마리 해서 양육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문제가 쉬웠죠? 네, 이렇게 가끔씩 또 한 번씩 쉬운 문제도 내드려야 여러분들의 참여 욕구가 뿜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운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육 마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그 사사공님께서 경민 PD님 라이브인가요? 왜 출석 안 불러주세요? 라고 출석 곧 불러드립니다. 예, 조만간 아마도 다음 주부터 불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어서 찬양 두 곡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죠. 어제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비틴스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바로 내일과 내일 모레입니다. 여수 진남체육관 그리고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2026 나라사랑축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과 내일 모레 저녁 7시부터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그 아쉬움을 또 생중계로 달래주시기 바라겠고 그 현장을 마음으로나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한 곡 들어볼까요? 추억의 찬양 메들리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나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은 옛사람의 방탕윤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성결윤리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직된 채 무지의 허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분상 새사람이지만 실존적으로 습관에 따라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사람은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고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지만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받은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속히 분을 푸는 생활, 도둑질하지 않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수 있는 생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생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생활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

0: 한 사람이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새사람은 비록 가벼운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사람은 오직 상대방을 돕고 격려하며 기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덧붙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과 거룩성이 없는 통일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켜야 하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의 헌금

궁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장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그는 입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 그 인격, 모든 것이 고귀했지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루비보다 귀하니라, 보석보다 더 귀한 현숙한 부인이 누구냐? 잠언 31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며 자색 세마포 옷을 입으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덕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살림을 일으키고 지혜롭고 우리 한국에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맵시가 있어야 되고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림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에스더는 입체적으로 아수르 그 왕의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목숨 걸고 나온 에스더에게 긍휼을 밀어주고 살려주고 이뻐하면서 왕비여 무슨 일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걸음을 했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음이잖아요. 무슨 소원이 있어? 무슨 요구가 있어? 내가 다 곧들어 드리리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다 시행하리다.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왕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제가 베푼 잔치자리에 하만 총리와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왕비 그러지. 여보라 빨리 하만 총리 오게 해라, 대령해라 기도하면서 그 얼마나 정성스럽게 왕이 좋아하는 메뉴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막 꽃을

이렇게 세우고 궁녀들 또 내시들이 왕 올 때 얼마나 환영을 했겠어요. 하만은 그 나라 신복들이 많은데 왕비가 자기만 왕가 자기만 청한 것 때문에 막 정말 흥분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얼마나 우쭐대는지. 그리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겠을 때 왕이 또 물어요. 왕비 무슨 소원이 있어? 무슨 소청이 있어? 말씀하시오. 내가 곧 들어드리리다. 이 나라 절반까지라도 내가 시행하리이다. 폐하, 폐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청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이 잔치 내일 오시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리이다. 궁금증이 더 커요. 또 하만과 함께 오라니까 양비가 하만을 좋아하나 마음도 복잡하고 궁금증이 커요. 그런데 하만은 돌아가면서 야 나는 내일 또 초대받았다 야 신나는 거예요. 근데 대궐 문 앞에 모르드개를 보면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집에 가서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논하고 조언받는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여보게들, 나, 내 영광, 왕이 나만 이렇게 높이고 왕비도 왕과 나만 이렇게 초청했는데 내일 또 초청받았어. 내가 열 아들을 두고 내 건세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에? 그러나 모르도게 그놈 생각하면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부인이 하는 말이 아 그 파리 목숨 같은 거 그거 모르도게 하급 관리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높은 장대 22.5m 큰 가루 달아놓고 그리고 왕 앞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파리 목숨 같은 모르도게 그거 우리 본국 사람도 아닌데 왕께서 앙어 허락받아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고 기쁘게 잔치에 가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달린 거 보고 사람들이 하만 총리한테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당신을 더 두려워하고 당신의 권세가 더 하늘을 찌를 것이 아니요. 이런 말도 했을지 몰라요. 아 그러면 되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높은 막 나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왕의 전에 가는 거예요. 모르드개 죽도록 허락받으려고 죽이도록. 그런데 비록 하급 관리지만 그 인사권이 왕에게 있으니 죽일 수 없잖아요. 왕이 허락해야 죽이잖아요. 유대인 다 죽이도록 허락받았는데 그 하나 좀 일찍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시고 빈틈 없었어요.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도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면제도 드실 때 드실지라도 왜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시지 않는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무슨 어떤 구석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리에 눕고 지친 기도하고 자리에 누우면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가는 잠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의 축복이라도 해가 동천에 떠도 계속 자는 거 복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계속 자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왕이 잠이 안 와. 그러다가 궁중 일기를 한번 들어볼까? 여봐라! 예, 폐하. 궁중 일기 갖고 오너라. 예, 폐하. 펴 슬리게라. 딱 펴니까 모르드개가 빅당과 텔에서 왕을 몸살하라는 그 암살하라는 왕이 자는 방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왕 죽이기 쉽죠. 그들이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걸 듣고 급하게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모르드개 이름으로 조사하니 맞거든요.

그 두 사람 처형됐죠. 그걸 읽으니 아,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종기나 어떤 간직을 내가 내린 적이 있는가? 폐하와 없는 줄로 아래요. 허! 무심한 지고 내가 국사가 바빠서 그 고만 사람을 그냥 지내쳤다니 내가 의리 없는 사람이구만. 그 밖에 누구 없는가?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왔습니다. 예, 하만 총리가 뜰에 있나이다. 들게 해라!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존귀하게 죽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 뭐 나 아니면 누가 높여주겠나? 나지. 그래서는 왕이요,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왕에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쓰시는 왕관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에 태워서 제일 존귀한 신하에게 그 고삐를 잡게 해서 시가제를 돌며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때 이 왕의 가슴이 뜨끔하죠. 저놈이 내 앙자리를 엿보고 있구나. 이 나쁜 놈. 내 옷을 입고 싶고 내 왕관을 쓰고 싶고 내 타는 말을 지가 타고 싶구나. 이 나쁜 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멀쩡한 하만 에스더가 고발하면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놈 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 자네 말했는데 그대로 대궐 문 앞에 있는 하극관리 모르드게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세우고 내 말에 태워서 자네가 높은 사람이 자네가 코피 잡고 시가지를 돌며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게. 이 꿈인가? 무슨 일이 있는? 이런 일이 있는 거. 자기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왔는데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 왕관을 세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자기 꼬피를 잡고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나 왕의 명령이 아주 준엄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지옥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는 시가지를 다 돈 다음에 모르드게를 대궐 문 앞에까지 모셔줍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 친구들도 모르드게 죽이로 허락받으러 갔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다 집에 있습니다. 얼굴이 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인도 또 친구들이 각하 그게 사실이면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의 후손인 게 맞으면 각하는 그 앞에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르드게 이기기 어려울 거요. 그러겠는데 밖에서 하만 총리 어서 납시오. 어서 잔치 갈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는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얻은 같이 잔치해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궁녀들 내시들이 다 환영할 때 그 박수 소리가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고 돌을 던지는 것 같고 왕복이 두렵고 그래서 그 빛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독을 마시는 것 같고 뭐 빵 하나 먹는 게 돌을 씻는 것 같고 세상이 마음이 안 편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마음이 즐거우고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왕비 에스더요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은 소청을 말하시오. 내가 곧 시행하리이다. 이 나라 절반까지도 줄이이다. 아마도 에스더가 좀 떨었겠지요. 왜냐하면 두 제자리 하만을

제거해달라는 부탁이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폐하, 폐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원하시면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동족을 제게 주십시오.

인가 왕비, 그런 무례한 놈이 누구며 어디 있다는 거요? 그때 에스터가 그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황은 그 궁궐 뜰을 돌면서 저놈 하만, 저 높은 놈, 내게 일만 달란다고 뇌물 쓰고 자리 얻어가지고 이분이 나쁜 놈이구나. 막 그렇게 시근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잔치 자리에 오니까 이 하만은 죽게 됐으니까 에스더 왕비께 왕에게 말씀해 주시, 살려주세요. 제발 살리고, 왕비 앉아있는 의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의자를 잡고 엎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저놈이 감히 궁궐에서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는 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 보자기를 꺾어서 하만 얼굴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신하가 폐하 충성되게 빅단과 테레스 왕을 해치려는 자들을 충성되게 고발한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저 하만이 자기 집에 22.5m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개 죽이려고 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이놈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개 달린 나무에 지가 달려 죽어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그 집을 뺏어가지고 에스터에게 줘요. 에스터는 모르드개에게 집에 가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만 대총리의 가족 열아들 다 노숙자가 돼요. 왕이 사형 처벌한 그 하만의 가족을 받아줄 친구 있나요? 친척이 있나요? 왕이 진노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하만 가족을 받아줄 친척이 있나요? 친구 있나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역사의 하나의 그 사실, 뭐 기록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 계속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될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고 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 설교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일하면 일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 일 알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만처럼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 잡았다고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냥 힘을 쓰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만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 알았으면 나무 안 세우지요. 모르드개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고 갔다가 자기 죽게 될 줄 알았으면 모르드개 죽이도록 허락받으러 안 가지요. 내일 일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은 10년, 50년, 100년 앞을 두고 우리가 꿈을 갖고 살 수 있고 천국까지 꿈을 꾸고 살아야지만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이 시연삼아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헤롯 왕이 저 미운 예수쟁이 잘 죽였다. 막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지지율을 중하게 보거든요.

한 지주일을 하면 정치인들은 거기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더 지주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가뒀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헤롯은 이제 내일 베드로를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주율이 더 올라가고 왕권이 더 굳게 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24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친히 간 벌레들이 헤롯 왕을 잡아먹어요. 벌레한테 먹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을 줄 알았으면 주의 종 손대지 않았지요. 히틀러는 교황청을 추기경을 압수했어요. 압수 뭐 갑자기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교회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 되어 죽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내가 산 것이 내일의 복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주의를 지키고 이대로 의롭게 살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우리 미래는 다 잘 되고 밝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많이 기도해 놓으면 내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자에게.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구한 대로 내일이 열리고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내일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밝은 거예요. 추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귀하게 믿음을 지키니 모르두개는 추락하고 죽게 됐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에스더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르두개가 푸르고 흰 예복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겉옷을 입고 왕이 높이니 그 존귀함이 한이 없는 거죠. 하극관리 대궐 문 앞에 하극관리가 두 번째 총리 왕담의 총리가 되고 금면류관을 쓰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점점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옷을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고 슬픔을 웃음으로 춤으로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행하고 바로 살고 귀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어려운 만나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일이 불안하지 않아요. 한 달 뒤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참 의로운 남편. 여러분 의로운 남편은 자기 부인한테 이성교제에 걱정을 주면 안 돼요. 사람이 돈에 깨끗하고 명예에 깨끗하고 이성교제에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은 절대로 아내한테 이성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 의심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의로운 남편이 부인하고 정겹게 해진 오후에 산책하는데

0: 큰 목가에 산책하는데 고만 부인이 발이 미끄러져서 뗄뗄 굴어가지고 마침 구부러진 곳이 깊은 곳이라서 고만 빠져 죽었어요. 이 남편이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물에서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흰 옷 입은 이상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왜 그렇게 우는고?
1: 제 아내가 여기 미끄러져서 죽었어. 제 아내가.
0: 기다리게 물에 딱 들어가더니 정말 빼어난 미인 아가씨 하나 데리고 나와. 이게 당신 부인인가?
1: 아닙니다. 제 아내는 중년 부인.
0: 할 수 없네. 여기는 이 사람 뿐이야. 팔자인 줄 알고 데려가서 잘 살게.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새 아가씨 미인 데리고 가서 잘 살았대요. 그 마을에 신술 궂은 한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산책 안개 자는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가서 그 못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밀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백발 수임 사람이 쑥 올라오더니 막 우니까 왜 그리 우는고?
1: 제 아내가
0: 기다리게 들어가더니 뭐 너무 늙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네 부인인가?
1: 아닙니다. 내 아내는 중년 부인입니다. 할머니 아니.
0: 여기는 이 사람뿐이네. 팔자네 데려와 살게. 그래서 할머니 데려와 살았대요. 이야기지만 마음을 바로 써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제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향기롭고 하나님이 와 귀하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마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겸손하게 살면 내일은 밝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높여주고 면류관 세워주고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2: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2: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3: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4: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0: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5: 네.
0: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5: 네.
0: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5: 네, 네.
0: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5: 네.
0: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5: 네. 네.
0: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5: 아,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0: 네.
1: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0: 네.
1: 아빠도 이젠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0: 네.
1: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0: 네.
1: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0: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1: 네, 저는 이렇게
0: 네.
1: 어릴 때부터 제가 맏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0: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1: 네.
0: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1: 맞아요.
0: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1: 처음에는 좀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멀리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게
0: 영상들이나,
1: 내
0: 네.
1: 영상들이나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0: 네.
1: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 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1: 네.
0: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1: 기억에 남았던 게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제일 처음에
0: 원수님.
1: 아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애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0: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1: 해서
0: 있네요.
1: 예수님이 해서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하고 처음엔
0: 네.
1: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0: 그쵸,
1: 그
0: 그쵸.
1: 말투가 다르다나니까
0: 네.
1: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게
0: 네.
1: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0: 네.
1: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0: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0: 네.
1: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마리아 빌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0: 네.
1: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우선은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0: 네.
1: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0: 이모통이었어요.
1: 네, 이모네 집이니까 그래서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0: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이모가 교회뿐이셨구나. 근데
1: 네.
0: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아니, 그냥 놀러 가실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1: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그냥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잘못 쉬었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1: 네.
0: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1: 그쵸.
0: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1: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0: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그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1: 네.
0: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1: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0: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아, 이게 그게 바로 그
1: 그거구나.
0: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1: 네.
0: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0: 무슨,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1: 네.
0: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그게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단어를.
0: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면 그게 하면 뭔가 그냥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1: 네.
0: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뭐였지?
1: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0: 에이, 그 이자 그 말,
1: 마라나타?
0: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 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윗의 도전, 이것은 결코 충동이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는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이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것이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물맷돌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은 찬양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동방송 애청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이곳으로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8281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오른손 새끼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 한 달이 지났는데 더 크게 안 다치게 해주신 것, 왼손은 자유롭게 쓸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뼈도 잘 붙고 관절도 부드럽게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 먼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찬양 들으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뼈도 잘 붙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병생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마커스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찬양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제가 부른 찬양인데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또 극동방송 PD님이 직접 만드신 찬양이세요. 아, 귀한 찬양, 또 전국에 흘러퍼져서 다음 세대가 진정 일어나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홀림팩트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자, 새 찬양과 다양한 찬양들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3075번님께서 샬롬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본향이란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고유정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송승현이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청사진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시고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격의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아인슈타인 회고록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결혼식에 갔던 한 친구가 대기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 결혼식 날에도 아인슈타인이 짬을 내서 냅킨에다가 방정식을 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을 우리 시간에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우리가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진흙 한 덩이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쳐야 하고요. 뜨거운 가마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깎이고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어쩌면 뜨거운 불시험 속에 있는 것 같다 낙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저 진흙일 뿐이지만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최고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실 그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현입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오랜만에 함께 하셨죠? 소리엘의 오병이요.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동산 지금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 멘트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찬양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그런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때니까요. 은혜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백성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시며 주의 거룩한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겁을 먹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도 모압의 우두머리들마저도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도 당황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휘두르시자 그들이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다 건너가서 뭇에 오를 때까지, 주께서 지으신 백성이 다 건너가서 뭇에 오를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주께서 지으신 곳, 주님, 그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주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정말로 그랬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서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 모든 여인이 그녀를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 넣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순종하여 내 말을 잘 들으며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으로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2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그 무거움을 대신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게이들 보컬 밴드의 Hear My Song Lor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애쓴 만큼 되지도 않고 믿었던 것이 흔들

풀려서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푹 가라앉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재를 대신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 여기서 재는 그 시절에 큰 슬픔이나 절망을 겪은 사람이 그 마음의 표시로 머리에 뒤집어 쓰던 것이 바로 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자체를 못본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손을 대어 아름다운 것, 그 화관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밤그 약속의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1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김도연의 주 없이 살수 없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e on Gathering의 Shirley Worthy, Elevation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Better Music이 부른 No Longer Slav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289번님께서 김도연 찬양사역자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바라고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 나의 가는 길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제 수련회 기간이네요. 수련회 가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아 이맘때 정말 그 저 때는요. 나 때라고 하죠. 저 있을 때는 요즘 어떻게 수련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이제 있던 교회의 근교에 있는 작은 지방교회에 가서 거기서 뭐 수련회를 열었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뚝방길에서 예, 이런 거 저런 거 뭐 옥수수도 먹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되면 카레가 빠지지 않죠. 예, 카레를 먹으려면 또 요절도 외워야 됐던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 수련회 갑자기 수련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껴지지도 않겠지만 예, 갑자기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이길승의 부르신다, 강명식의 기뻐하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온유와 절제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절제. 이거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내 믿음의 고백되리라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강찬의 승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절제가 저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갖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절제가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은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승리라는 목표가 있다면 내 마음의 감정도 행동도 욕망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제란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서 어느 팀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주간 마지막 8번째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도 마음도 행동도 주 안에서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좋은 생각이 행복을 리메이크한다고 조성원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가끔 씻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지만 단수가 되어 씻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해집니다. 신발이 다 닳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활동했다는 증거이고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것도 튼튼한 두 손을 가지고 있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순간의 생각, 감사와 기쁨이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0: 브라운홀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테리언의 테스티머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1: This is the moment.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스 밴드의 주님 오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트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0: 시네.
1: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CC 와이넌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자루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나단 버틀러의 멀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

사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더위가 한층 꺾인 것 같으면서도 여름은 여름이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행복한 날과 또 불행하다 느끼는 날을 봤을 때 어떤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내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더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도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만 왠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가진 것 같고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하기를 그리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지금이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장애물을 만난 것 같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베푸실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대하고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우리 한반도의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과 또 코너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0: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남북간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통일을 염원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순이님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끝나야 되고 이 한반도 내에 긴장이 없어야 하는 상태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과 대립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일상이 평온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평화라는 되게 따뜻한 단어인데 무거운 중요한 단어예요. 네. 과연 남북한의 평화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어렵죠.
6: 어렵죠.
0: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6: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남한의 2030 세대들은 평화롭다고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제 도발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서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0: 사실은 우리는 분단 지금 80년을 지내오고 이게 일상이 돼버려서 별로 불안함 없이 살아가지만 해외에서는 한반도를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네.
8: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냥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불안할 텐데 저는 이스라엘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죠. 너무 웃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화롭다 지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쟁 휴전이라는 게 갑자기 몸에서 맞아요. 이제 갑자기 딱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 상태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진정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시고요.
5: 저는 사실 불안에 떨던 한 청년인데요. 아무래도 분단 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5: 그런데 그런 농담이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지만 그 속에 정말 큰 불안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거나 갑자기 막 군인 장병분들이 막 대대적으로 훈련을 위해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맞다 우리 분단국까지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4: 네. 정말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소리가 울린다거나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때 저도 한 번씩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난

0: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우리는 무의식 같은, 하지만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로운 상태인 듯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 그쵸. 근데 뭐.

0: 문너는 그 시간을 겪어오다 보니까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그런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들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그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 나는 진정하게 평화를 누리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를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0: 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서로가. 맨날 여기서 총을 든다고 우리도 총을 들고 같이 겨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에 협력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저도 평화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또 평화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너무 각자가 또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말 평화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언제나 위협 속에 있고 또 진정한 평화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도 평화를 계속 모색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통일을 주장하지만 복음 통일밖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1: 진정한 평화가 뭔지는 알죠.
2: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정말 생뚱맞은 일인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평화에 다가가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수 있는 그 시작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그렇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복음,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평화는 한 번에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대화를 할수 있게 자꾸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직은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총성이 없는 상태일 뿐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작은 협력에서부터 이 대화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경기라든지 다양한 문화 인사, 뭐 이산가족 만남, 이런 경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이 반복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평화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4: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핵이나 그런 관련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들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흘림이 없이 정말 서로의 일체의 갈등이 없이 해결이 돼야 하는 게 평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 말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핵을 가져야 하고 이런 건 결국에는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누군가는 피해가 보는 그런 부정적 상황들이 결국 생기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북의 평화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북은 그런 남의 설득에 조금만 더 마음과 귀를 열어서 조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젠가 평화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분들의 생각은 사실 어떤지, 북한의 주민들도 진짜 싸워서 평화를 쟁취하길 원하는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0: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상 그때는 솔직히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야 많이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0: 싸운다고 다 평화가 오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략국이라 해서 희생자가 안 났어요. 그 다 뭐 어디나 다 희생자가 나고 어디나 파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리고 네.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핵무기를 쓴다고 해서 네. 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네.
0: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전 지금 순이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가장 평화가 없는 사람이 김정은일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3: 맞아요.
2: 가장 평화가 없고 가장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더 핵을 가지고
1: 불안함 강화. 네.
0: 불안함을 네. 표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숨기기 위해서 네. 지금 핵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를 깨버린다고 해서 뭐 혼자서 잘 살 것도 아니고
1: 결국에는 다 공멸하는 거예요. 네,
0: 맞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1: 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누구는 무기를 갖고서 누구는 대화만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1: 여러 가지 긴장을 관리하는 법, 외교적인 노력 네.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 필요하고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0: 제일 중요하죠.
1: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아니구나.
3: 맞아요.
1: 결국에는 맞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네. 네. 진정한 이 땅에 네. 평화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맞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 네, 맞아요. 네. 기도로 노력을 해야죠.
1: 네.
4: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상처를 더 만드는 길이 아니고 상처를 고치고 듣고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우리 평화를 이뤄가는 길은 참 험난할 거예요.
3: 맞아요.
1: 근데 네. 그 험난한 가운데 누구 하나 피 흘리거나 희생을 당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웃으면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평화
3: 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네. 시간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남북한 2039 청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3: 너와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이 끊겼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부활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기후변화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 쉼터 이용이 여의치 않은 일부 어르신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로운 피서지로 찾고 있습니다. 베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경지역 송금 브로커들의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 단속을 강화했지만 장마당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외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건강을 간편하게 챙기려는 젊은 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함께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올해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투하 81년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하면서 역대 총리들과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해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7년부터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역대 총리들은 히로시마에서 이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새 원칙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오지 않는다는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추도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수정 여부를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이를 정책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에 중단됐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은 2000년대 들어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2014년 현대 엘리베이터마저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후 중소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설치했지만 고장이 나면 적합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서비스와 중소기업들이 지난 2024년 경남 거창에 설립한 K에스컬레이터가 지난해 첫 제품 납품을 시작해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모델 인증을 받아 높이 21m 이하의 에스컬레이터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자격도 갖췄는데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설치된 쇼핑센터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공공 분야 교체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저렴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에 걸친 산업 공백으로 숙련 기술자가 부족한 가운데 회사는 미국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북미 수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 한국 제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식품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50.5%로 오프라인은 49.5%를 앞섰습니다. 온라인 식품 매출 비중은 2021년 31.7%에서 5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비중은 68.3%에서 49.5%로 18.8%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데다 신선식품까지

현재 온라인 구매가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영업 위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 등 기존 규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장보기까지 온라인 매출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조사 대상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 44.4%가 실제 모래 유실이 많은 C등급 우려 또는 D등급 심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70.6%, 전북 66.7%, 전남 58.6%, 경북 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안 침식이 심해진 배경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에 꼽힙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높은 파도가 발생하기 쉬워지고 파도가 백사장을 반복해서 때리면서 모래를 바다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겨울철 깎였던 백사장에 봄과 가을 다시 모래가 쌓이며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침식 속도가 회복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사장은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래가 사라지면 태풍이나 폭풍우 때 해안도로나 주택가의 피해 위험도 커지는데요. 연안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해안가 마을의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모래를 다시 붓거나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큰 파도에 구조물이 유실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연안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SBS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넓고 시원한 인천국제공항이 일부 어르신들의 새로운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 평상과 벤치에서는 장기를 두거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오랜 시간 더위를 피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냉방이 잘 되고 공간이 넓어 오랫동안 머물러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공항을 찾는 이유로 꼽힙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위치를 모르거나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 4,034곳 가운데 약 70%인 2,817곳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곳은 202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쉼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국경 지역 송금 브로커들이 받는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송금 브로커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통상 30% 정도 수수료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40%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일부 브로커가 5천 위안 미만의 송금 의뢰는 아예 받지 않고 여러 차례 거래해 신뢰가 쌓인 사람들과만 제한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거래자를 받기보다 기존 거래자와의 관계만 유지하면서 활동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송금 수수료가 50%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과의 연줄이나 뇌물로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금 방식도 브로커가 먼저 돈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탈북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인 이른바 돈 대꼬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장마당에서는 오히려 상인과 손님이 달러나 위안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장마당에서는 고가 전자제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식료품과 조미료, 생활용품 같은 소액 물품을 살 때도 외화로 직접 결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들이 환전상을 통해 달러나 위안화를 북한 돈으로 바꾼 뒤 물건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구매자가 외화를 내면 상인이 당일 시장 환율에 맞춰 가격을 계산하고 북한 돈으로 거스름 돈을 주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개인 환전상을 환율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왔지만 시장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달러당 4만 원대였던 시장 환율은 현재 7만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불안으로 주민들의 외화 선호가 강해진 가운데 환전상 단속이 외화 거래를 없애기보다 장마당의 직접 거래로 방식을 바꿔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건강을 즐겁고 간편하게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 원에서 올해 약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8년 사이 약 10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소비층은 운동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20, 30대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근육 유지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고령층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백질 분말을 물에 타 먹는 제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액상형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맛의 종류도 크게 늘었는데요. 오리온의 단백질 음료는 2024년 출시 이후 24년 만에 판매량 1000만 병을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음료 역시 2020년 3종에서 현재 50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5배 증가했습니다. 식품업계도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운동을 위한 보충제를 넘어 일상에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강원도 영서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반대로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과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 32도, 강릉 29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5도, 전주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의 하늘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대구와 제주가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2도, 평양과 개성 2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개성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이 낄 예정이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하늘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3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또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5157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새벽에 이런 방송이 있는지 몰랐는데 북녘당에 방송이 되고 있군요. 북한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분들과 러시아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응원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무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도에 참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여섯 가지의 원칙을 평생 동안 지키며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나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오나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로 끈기 있게 간구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한 번씩 한 번씩 읊조리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 지존자의 은신처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더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섬겨라. 신명기 28장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그랬어.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끊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0: 그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찬송가 265제에서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경로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1: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이 새벽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그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8편의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철옹성이시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승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승전가를 부른 이유를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통치 시기로 보면 초기 부분에 해당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에는 사울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이스라엘과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아람 등 주변에 있었던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나라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란이 이 원수의 범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바의 반란 그 이후에 시간을 쫓아 들어가 보면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 전체를 이 후반기에 들어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 받은 날, 딱 그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는 앞부분만 봤지만 이 22장 전체 50절이 넘습니다. 이긴 승전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다윗의 경우에서 보면 자신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의 소리를 높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된 자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땐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들을 겪었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은 기역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주 다릅니다. 다윗이 찬송하는 그 이유와 또그 이유를 찾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면, 벗어난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이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찬송을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망의 물결이나 불의의 창수나 수월의 줄이나 사망의 올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반석이시고 내 피난처이시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승전가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진심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왕과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이 왕과 군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에 따라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장의 축복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대를 위하여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백성들의 간구는 우리 왕과 군대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것 같지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이 세상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도록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20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병거와 말이 많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신경을 집중하는가 하면 누가 더 많은 병거를 보유하느냐, 누가 더 많은 말을 모아들이느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의 마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하듯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겁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피 흘리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볼 때는 무지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볼 때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 이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쪽으로 공격해라. 여기가 약하니 여기를 방어해야 된다. 이 신호를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작전과 전술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승리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상입니다. 전혀 장소가 다른 곳에서
전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유인데 여기에 따라 승패가 좌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와 군대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싸우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면 그 지역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으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과 때에 따라 행하실 일이라는 것, 이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귀에 외워 들리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승리를 이어가던 그때에 해가 저무니까 이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적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선포를 하게 되죠. 자, 이 선포를 어디를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양을 멈춰야 하고 달을 멈춰야 하면 하늘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선포적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 선포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와 달이 멈춘 것이 기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전쟁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알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앞으로의 전쟁에 너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삼아야 할 무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다음은 몇 편이에요? 21편이죠. 그런데 이 21편이 시편 20편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편 20편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군대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군대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는 왕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의 혜택들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순금으로 만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장수하는 복을 주셨고 주의 종기와 위엄을 주셨고 영원토록 극진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인데 왕에게 부여되는 복의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야, 상급이야, 아닙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

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는 이 기도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 본문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 부로까지 살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 상 전체 주제에서 가장 집약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를 꼽았었는데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맡기는 기도이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나의 기도로 보면 죽음이 있는 자리, 수월의 자리,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날 위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소원하고 소망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수월에서 벗어난 자리, 부한 자리, 높은 자리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 난 여기가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이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수월의 자리에서도, 가난한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분의 소원과 뜻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는데.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 하의 중심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이었습니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뒤를 이어 태어날 자들에게 이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봐야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때부터 다윗이 가장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처지와 상황과 상태와 조건과 한계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서 그 다윗이 승전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말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1, 2, 3, 4 때로는 4, 3, 2, 1 이렇게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풀어내시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고 있는 분명한 고백이겠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어디까지 쫓아가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승전가를 올려드리며 그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윗의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지만 이 전체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다윗의 고백에도 담겨있는 내용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풀어오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망의 물결이 애우는 데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수월의 줄이 두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는가? 아니요, 이건 뒤에 거라고요. 뒤에 거. 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위와 신분과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유, 내가 찬송하는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해소되었고 응답되었고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평생을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내 안에서 채워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루를 살아내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과 의지를 쫓아 사느냐, 아니면 이 하루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내가 은혜로 쫓아가는 하루로 삼겠느냐, 후자의 선택과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일주일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묶이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할 테니 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보는 자에게 그리고 보고 깨달은 자에게 그 마음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안에

0: 하나님이 여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힘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면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우리는 주의 찬송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생애가 힘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믿음 있는 감사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았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리에 나아가 비록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환난의 자리,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꾸어내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평생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황해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이른 아침 오가는 길 우산을 꼭 챙기시고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는 함경남도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강계, 서울, 강릉, 대구, 광주, 부산, 여수, 목포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2도, 개성과 청진, 춘천이 21도, 함흥이 20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개성과 대전, 여수, 목포가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해산, 제주가 30도, 강계가 28도, 신의주와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5m에서 3.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시편 22편 13절의 고백과도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만을 찬송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0: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모든 곳에서 행복할 때죠. 그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한 가지 일이라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섬기는 일이고 천국에서의 업무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능욕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고 부해져도 행복합니다. 사랑받아도 행복하고 버림받고 배반당해도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셨듯 그 사람도 희생하고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흥은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닐까요? 천국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악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언제 어디서나 지옥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천국이고 언제나 행복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오늘도 외롭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오늘도 더불어 살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를 외롭지 말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그들이 나의 적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하기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준 기쁨과 행복을 기억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게 하신 섭리를 이해하게 하소서. 서로 부족함을 보일 때 더 노력하게 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들을 나의 진정한 아군으로 붙여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나에게 동의하는 사람만이 내 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대상입니다. 편 가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서로 담을 허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생의 중간에 와서 나는 꽃처럼 싱그러운 진실을 주문한다. 삶은 밀처럼 귀하고 달콤하며 미움은 짧고 사랑은 광대하다. 피와 상처로 얼룩진 시를 미소 어여쁜 시와 바꾸기로 하자. 천상에 제비꽃 열리고 골짝 사이로 바람이 달콤한 숨결을 불어보낸다. 이제 기도하는 이의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래하는 이의 마음도 이해하게 된다. 목마름은 오래가고 산허리는 구불구불하나 한떨기 나리꽃은 우리의 눈길을 잡아맨다. 우리의 두 눈은 눈물로 무거우나 시냇 물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하늘 향해 터지는 종달새 노래는 죽는 일이 어려움을 잊게 만든다. 이제 내 삶을 뚫는 것은 없다. 사랑과 함께 모든 소란은 그쳤다. 어머니의 눈길은 아직도 내게 평온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잠재우고 있음을 느낀다.

기도는 진정한 생기, 그리고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사명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 저는 엘리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임금이 아합, 마누라가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엄청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어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거기에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임금님 내외분 상에서 밥을 먹는 선지자가 400명이야.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야. 이 사람들

라고 가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쌓아놓고 불을 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주시나 시합하자. 바알 선지자들 자신 있었죠. 임금과 그 부인이 왕후가 백값 해주고 자기네들이 없는 게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양을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타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저녁 제물 드릴 때쯤, 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해라고. 암만 크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너 그만하라. 이제 내 철에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물을 받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라가 갖다 부라 그랬어.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을 부니까 물이 철철 흘러서 또랑이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때 엘리야는 기도 두 마디 했어.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전에 엘리야의 환경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횡포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발표를 했어.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기여 왜 와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빵을 물어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댕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장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이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7천명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떡을 빚어서 그 식구하고 엘리야가 먹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엄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마디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물어서 수리조합이 다 빡쩍쩍 갈라졌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저수지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종드는 사람에게 야, 저 산나무로 가봐라. 구름이 있나? 그 하인이 또 좋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비 맞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실망한 엘리야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대장부 같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밀한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자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 큰 음성으로 안 하고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쇠약했기에 참 죽기를 결심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에게 소명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 열두 결의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성경에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금실, 홍실, 무슨 자주실 이런 거로 해서 휘황찬란한 성복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더 색깔이 많이 짙은 가운을 입고 있죠. 성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성복을 입고 제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제가 보기엔 그게 영어로는 만토로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성직을 가리켜주는 예의의 예복이요. 그걸 벗어서 던져서 엘리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소명 끝났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줬을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갔다 오라고 그랬어. 가서 물론 입 맞췄겠죠. 사랑의 표시, 효도의 표시요. 그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살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그때 아무 미련 없이 열두 결의의 소도 내버려두고 농사짓던 것도 다 버려두고 사명을 주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종들었다 그랬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들여주는 순종하는 종부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사람을 만남은 엄청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지요. 만나는 역사.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

여보면 사진 파월스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출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기에 결혼을 했고 예거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우리 집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63년 YFC 한국 대표로 스웨스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을 빌리 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때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하나는 빌리 그램, 하나는 김장한 목사.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가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미국의 거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1973년도에 그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만남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명의 시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덮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죠. 노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시나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양을 치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디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목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금쟁이였었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 보기엔 천한 사람, 농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선지학교에 신학하거나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 아닌 농촌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위대한 강대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의 풀매 작은 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하는 교훈. 잔반년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한국의 부흥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쓰실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불합무식한 어부들을 썼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쟁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데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성의, 능력의 두루마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 그 제복을 벗어서 엘리야 사 위에 얹었다. 상징적인 근거일 겁니다.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이지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선지자의 사역에 책임을 위임한다는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내려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예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등은 소정의 교회 의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고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사명이었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의 사역, 계승할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줬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자 엘리사를 만난 거지요.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드와잇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시간 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바다와도 같은 그 호수에서 대참사를 설명하는데,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금음날에 조그만 배가 항구를 찾아서 가는데 그 클리블랜 항구에는 등대가 두 개가 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는지 등대가 다 꺼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배가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됐고 살아나질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니? 그렇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이 하나밖에 비치지 않자 선장은 여기가 분명히 클리블랜드 항구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작은 등대들은 다 어디 있는가?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항구를 찾을 수가 있는가? 찾아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는 암초에 부닥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춰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 듣고 있던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송가 276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의 등불 더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 번째로 사명의 결과를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는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응답이 나왔죠. 저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학업을 마치고 바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게 난 다음에 제가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저가 서로를 버리고 무엇을 뜻합니까? 옛날 정을 끝난다는 거지요. 재산도 끝난다는 거지요. 안락도 끝난다는 거지요. 장래 출세도 아랑곳 없이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저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한테 가서 입맞추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고 그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죠.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모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오직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왜 잡았을까요? 축제, 기쁨, 즐거움, 감사, 부모의 반응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의 거처도 선지자의 장례도 생명의 위험이 앞뒤로 따라올 텐데 기구를 불사르고 다시 미련 없이 과거 것을 다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소명.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별과 봉사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일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 뭐 물도 떠다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엘리사. 아이 없는 부인에게 아이를 줄 수 있었고 문둥병이 걸린 남한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업적이 더 크지 않았나.

0: 하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후임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 당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참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집이 어떻게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직 표때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자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는 사람이 더러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더러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약 10년 전 2016년에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나라사랑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과 내일 여수와

전북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여름 내내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뿐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합창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땀 흘리며 연습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땀방울이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3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양입니다. 찬양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찬양하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FM 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나라사랑축제가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또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수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양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언제나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고 밝은 태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두움에서 일어나 밝은 아침을 맞듯 영혼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나를 정죄하고 나의 잘못을 캐내려고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변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때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 멈추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스스로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함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참된 진리로 자유롭게 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의 단어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양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9277님, 4203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게 오늘 찬양하는 날 되었으면 하고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전국에 있는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나라사랑축제를 위해서 어제 떠났어요. 오늘은 여수에서 내일은 익산에서 하게 될 텐데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극동방송 FM 98.1을 통해서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또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행복하게 찬양하고 건강하게 찬양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찬양 두 글자 계속해서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유월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이제 뭘 본받아야 되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였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찌해서든지 그의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삶을 자신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내가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도 담당하시고 내 병도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부요를 누리고 나는 건강을 누리고 나는 의롭게 되어지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면 너무너무 신앙이 편하고 좋겠는데,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죽음을 뭐라고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러면 죄를 더하게 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죽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몸이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유월절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연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의 살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예수 믿은 사람의 침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또 침례를 받지 않는 분이 침례를 받게 될 것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사라졌지만 내 안에 과거에 지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보다도 죄를 짓고 싶고 여전히 안에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륵스라고 하는 정욕,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없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강력한 힘이, 세력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며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자기 부정,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지만 나는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긍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삶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지만 내가 일한 거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한 거였다면 그것에 대한 상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한 건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도, 주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사용해서, 이 몸이,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륵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레위기 23장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유월절 식사 저녁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설교했죠. 이제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그 다음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이튿날 이 유월절의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는 절기인데 그날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한 단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추수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절기인데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금요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주일 아침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곡식단 첫 열매를 드렸던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어지느냐?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삶은 잠깐인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싸움은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이 육체를 말하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몸은 반드시 한번 죽지만 그러나 나팔 소리가 날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르고 나는 뭐예요? 영혼이 나예요. 천국을 간다는 건이 썩을 몸에 살던 사람이 똑같은 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 이사 간 나는 내가 아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 인격은 내 영혼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늙은 몸도 있고 장애를 가진 몸도 있고 언젠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닌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은 갚아졌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 몸은 건강해졌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끝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혼이라고도 하고 이 결혼에 전제되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합니까? 세상에서의 이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혼과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 고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 내 안에 그분이
그래서

나로서는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분과 연합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부자도 될수 있고 높은 영광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에든지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안에서 나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겨서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에도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그 소망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는 살고자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죽은 이후에 더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나 죽음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현실에 가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게 될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왜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 이렇게 마취를 맡기고 불안해서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그죠? 의사의 손에 맡기면서 이 몸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마취제가 들어올 때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쓰실 몸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다름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싶고 그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싶은.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을

0: 스리리 뭐 젊은이들은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이잖아요. 신앙은 뭐라고요? 그분의 공로만을 힘입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그 형벌의 고통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남은 삶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그분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유월절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살고 싶은데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에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조차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결단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자녀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었던 내가 날마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몸을 주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빛나는 오늘은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출석 단어는 찬양입니다. 찬양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남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과 내일 여수와 익산에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전체가 함께하는 나라사랑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찬양뿐만 아니라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떨지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들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10년 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했을 때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실 텐데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 보셨죠? 혹시나 어린이 합창단의 그 공연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면 되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더운 여름에 그 축제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찬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 오늘은 여수, 내일은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있고요.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부터

FM98.1 장원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1308님 지난주 딸과 함께 성경 낭독으로 방문했던 청취자입니다. 마음이 복닥거려서 새벽기도 갔다 들어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왜 복닥거리시는 거예요? 지난주 예쁜 딸과 함께 방문하셨던 모습 기억하고 있고요. 그 카페에 갈 때마다 사진 보면서 떠올리곤 해요. 딸도 잘 있죠? 새벽 예배에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0: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오는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마련되는 8.15 특별성회에 경남 지역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빈단은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찬양 두 글자로 출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868님, 출근길에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며 출근하는 길이 은혜롭고 행복하다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053님, 통영에서 거제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457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시편 100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찬양.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잠언 낭독 이어집니다. 29장 함께 하시죠.

잠언 2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오늘 묵상할 이 잠언 29장은 특별히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교훈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망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고쳐나간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반가운 목소리였죠. 고 황복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녹음하신 잠언 29장이었어요. 저도 찾다가 깜짝 놀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9장을 나눠봤습니다. 잠언 29장은요,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더불어서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모두에게 복된 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찬송 두 글자입니다. 아, 찬양이었죠. 그런데 두 글자 다 보내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찬양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득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냈나를 잠시 묵상하게 됐는데요. 서머 스페셜 기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웠지만 덥다고 느꼈지만 잘 지내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과 전파 선교사 여러분 덕분임을 다시 한번 감사히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두 글자 샵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결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신 분, 놀라워라 그 사랑. 큰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불량배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불안당 무리가 나를 노립니다. 저들은 주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눈여겨보셔서 친절을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불량배들이 멈춰서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강하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위에 시온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집을 사랑하신다네. 야곱의 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네. 하나님의 도성이여, 모두가 네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를 잘 아는 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이집트와 바빌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함께 저들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시온을 두고는 이런

말이 나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신다. 이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노래하는 사람과 춤추는 자들도 시온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안에 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넣어주시고 내가 처한 공경에 주목하소서. 어려움이라면 당할 만큼 당했고 나 이제 저승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흔해 빠진 사고 희생자, 가망 없는 자로 분류합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버림받아 죽음 더미에 던져진 또 하나의 시체여 묘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시고 칠흑 같은 시면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경로에 정신을 잃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분노에 사정없이 부서졌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미로에 갇힌 이 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까지 멀고 말았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86편 11절에서 88편 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종종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삶의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 사막의 바람 때문에 지형지물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표시하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침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온통 다 요동치고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야에서 나침판을 들고 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낡은 지도를 들고는 우리가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침판 대신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속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탄식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애굽과 굿스를 의지했던 블레셋도 결국은 탄식과 절망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굿스와 애굽을 의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해변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던 나라,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구스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와 애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탄식과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탄식과 절망이 남유다 사람들의 절망이 되고 탄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를 계속 의지한다면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디로 피할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변 사람들의 탄식과 절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변 사람은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마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면 그 결과가 패망과 탄식, 절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연대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연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대, 하나님과의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거대한 폭풍이 밀려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밀려오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겨나겠습니까? 이 세상의 낡은 지도 붙잡고 이겨내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나침반 대신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침반 대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폭풍이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고난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생각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고민만 더 많아져요. 염려만 더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더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그 고민과 염려가 내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경험과 세상의 지도 내려놓고 영원한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탐험대가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형 지물이 다 완벽하게 세심하게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대원들은 그 지도만 철석같이 믿고 그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사막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폭풍이 그치겠지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그치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3일이 지나도 그치지 않는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모래폭풍이 지나고

0: 나서 텐트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이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최신의 지도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형지물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위치를 찾으려고 해도 그 지도를 보고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지도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원 중에 그 사막에서 평생 살았던 한 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나침반 하나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나면 어제의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나침반은 모래 언덕이 어떻게 변하든 변함없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제 지도가 아니라 이 나침반을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을 만났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애굽과 구스라는 그 지도를 들고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그 지도를 들고 오아시스로 갔습니까? 오아시스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는 인생의 고난과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는 길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폭풍과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나침반, 그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요동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형지물이 다 바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요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세상의 지도를 들고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그 나침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이 나침반을 수시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평강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 나침반을 드시길 바랍니다. 나침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문자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에서의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요, 야곱과 함베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족장 이삭의 장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번영을 하는데, 즉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역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선택 속에 정말 복된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육체적 자아관을 넘어서서 영적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아관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아관에는 영적 자아관과 육체적 자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육체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 본능, 감정, 눈앞의 피로감 등을 자기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의 요구를 더 크게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보았을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외치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의 장면입니다. 이삭은 장자죠. 이삭의 장자로서 가문의 대표이자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육체적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육체적 좌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선언하죠. 에돔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팥죽의 불금을 이야기하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신분을 팔아버린 그의 육적 자아관에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 세일산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족보와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열애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는 감정과 욕구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적인 자아관으로 끌어내립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감정의 상처, 물질적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육체적 자아상을 가진 존재처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자아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고 소유이며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목마른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고, 그 입구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의 보필을

잘하는 것을 말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갈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자주 일깨우라는 겁니다. 자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럽고 고민이 되고 낙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자아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니? 너는 왜 그리 못났니? 너는 이거밖에 못 사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이게 육체적인 자아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육신의 편안함에 영적 권세를 팔아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영적 자아관을 가지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역사,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바로 이 자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궤적이 되고 족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 있는 후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자 기준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크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문화, 인맥, 물질, 권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숫자의 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 보면 에서는 세속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혼인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인 결정할 때 어떻게 했죠? 저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 가난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종족 중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난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 속 시보온의 딸 이 아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한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세력과 결탁하는 정략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서는요, 이 세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를 얻었고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세일산 일대에서 이미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한 800년을 앞서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세속적 선택은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길을 막아선 적대적인 이 행위를 한 것이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바댜 같은 데 보면 결국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극적 결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세속적 풍류를 따라간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영적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과 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을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타협 안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이 권력을 갖고 돈에 있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힘과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됩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또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게 그것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길 가다 5천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천 원을 벌어서 부모를 줬어요. 여러분 어느 돈이 더 가치 있죠? 5천 원이에요? 천 원이요? 둘 다 가치 있어요? 천 원이 가치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 5천 원의 가치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수고한 것. 이게 가치예요.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적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앞의 성과, 수량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 유산, 은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났죠. 그래 같이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됐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의 재산 마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닌 영적인 의미보다도 자신의 가축과 재산, 즉 소유의 확장에 더 요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따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소유를 보존하고 늘리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목축하기에 비옥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뭐가 이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자기, 자기, 자기.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 사이에.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성경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눈앞에 물질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물질적 유익과 영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성도 간의 섬김이나 거룩한 삶의 순결보다 주식의 등락이나 눈앞의 성과에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를 물질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이 머물 때에 그것은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삶의 궤적을, 그 삶의 족보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의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을 우선시했던 육체적 자아간으로 그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보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했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소유를 따라갔던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도래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에서는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없는 에돔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에돔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허무하고 썩어질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에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최고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입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라도 에서와 함께 머문다는, 가나안 땅에 머물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땅이니까. 근데 에서와 함께 머물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문득 창밖을 보는데 벌써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절만 해도 그 시간에는 아직 환했는데 말입니다. 자, 슬금슬금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자연은 이미 조금씩 다음 계절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서서히 오는 변화.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잘 대응합니다. 사고나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대처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서서히 오는 변화에는 오히려 무디게 반응을 해요. 매일 조금씩 짧아지는 나처럼, 매일 조금씩 흘러가는 시간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삶을 크게 바꾸는 건 후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보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늘어난 짜증, 매일 조금씩 소홀해진 관계, 매일 조금씩 미뤘던 결심, 이런 작은 것들이 몇 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되잖아요. 반대로 매일 조금씩 쌓은 감사, 매일 조금씩 챙긴 안부, 매일 조금씩 시도한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쌓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바꿔야 할지.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수입니다.